0: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1: 어떡하나.
0: 이제 이번 주는 약간 들판.
1: 들판.
0: 초원을 좀 테마로 좀 잡아봤어요.
1: 아, 뭐 논뷰 이런 겁니까?
0: 아, 약간 논이지만 초록초록한 네. 느낌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 초록색 느낌의 좀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좀 그렇게 테마로 쭉 갈 거거든요.
1: 아, 좋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네 구절입니다. 또 하루에 네 구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구절만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능력이 되거든요.
1: 아멘.
0: 근데 하루에 네 구절 여러분께서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것이 힘이 안 될 리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0: 오늘 말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0: 아멘.
1: 아멘.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 아멘.
0: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1: 네, 다음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0: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기쁨으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오늘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안 받았던 분들도 한번 네. 받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그냥 아침에 그냥 선포하고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1: 네.
0: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 그래 오늘의 씨앗 또 든든히 먹어야지 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면 볼수록 힘이 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밥 세 번 먹잖아요. 네네. 시간 없으면 세 번이라도 아, 세 번. 반복합시다.
0: 그렇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은혜 많이 누리시고 말씀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내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했더라 오늘의 기도문.
1: 네,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또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키워드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1: 네.
0: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만 보내셔도 되는데
1: 네.
0: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키워드 참고로 오늘 몇 글자일까요?
1: 아, 두 글자입니다.
0: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 자, 오늘 두 글자의 그 키워드 먼저 첫 번째 글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이미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1: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한 분도 안 보신 것 같아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요.
1: 지금 정답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제가 방금
1: 아,
0: 켰습니다.
1: 아, 그랬습니까?
0: 방금 네. 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제 키워드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1: 시입니다.
0: 시. 네, 시하다 할 때 시자 아니고요.
1: 시.
0: 시, 시입니다. 도레미파솔라 시 할 때 시자고요. 시원하다 할 때 시자고요.
1: 네.
0: 자, 우리 집사님께서 약간 단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0: 네네. 눈. 이게, 눈과 관련된 단어 아닐까요?
1: 이게 맞나요?
0: 네.
1: 똑바로 보고 싶어요.
0: 아, 주님. 똑바로 보고 싶다.
1: 네. 하나님과 내가 눈을 어떻게 한다.
0: 약간 이거는 좀
1: 어렵나요?
0: 아, 너무 좋죠. 시각과 연관돼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네. 지금 장 PD님과 제가 계속해서 이걸 맞추면서
0: 맞아요,
1: 방송을
0: 맞아요,
1: 하고
0: 네.
1: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눈빛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것도 뭐 이제 말이 되지만 보니까 약간 시옷. 어, 그러고 보니까 네. 초성이 시옷시옷이네요. 시옷시옷. 시력. 아, 시력. 아, 시력 아닙니다. 시력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글자도 초성이 시옷이에요.
1: 네.
0: 그리고 첫 번째 글자에는 받침이 없는데 두 번째 글자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1: 네.
0: 자,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정답이 쭉쭉쭉 올라오고
0: 오고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눈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초점, 우리의 어떤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럼요.
0: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씨앗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의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사라질 것에 너무 이것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이것을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1: 네.
0: 그것이 오늘의 주제고요. 그리고 기도문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공개할게요. 공개할게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향해 자 오늘의 키워드 집사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시선이었어요. 시선.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시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선. 아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하네요.
1: 네.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문자 소개할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좀 노골적으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자 김명선 간사님의 곡인데 예수전도다 캠퍼스 워십. 네, 이 김명성 간사님께서 이 예전당 캠퍼스 워십 싱어였거든요.
1: 네.
0: 싱어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로서 활동도 하고 뭐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네, 그분의 초창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전도다 캠퍼스 워십의 시선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 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 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찬양 시선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0: 그렇죠.
1: 우리가 딱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 젊은 시절, 그러니까
1: 우리가 집사님 이미 젊으신데
0: 네. 네, 지금 많이 젊잖아요. 네, 근데 네. 더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예. 온전히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못했을 때 어떤 불완전한 요소라든지 흔들림이 있었는데 네.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굉장히 안전하고 아하. 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전환됐다.
1: 옳거니,
0: 이런 생각이 옳거니.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그 저희 직원 예배를 드리거든요.
0: 네.
1: 이제 매일 아침에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요나단과 요나단의 어떤 부관, 이제 무기 든 자가
0: 네.
1: 이제 블레셋과 맞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둘만 가요, 둘만.
0: 네.
1: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엄청 많은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보냐면 블레셋이 너 일로와 일로와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너 일로와 일로와 하면 둘이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승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담대히 나아가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본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시선을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해석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0: 네.
1: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참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0: 맞아요.
1: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0: 네, 네. 다 지나갑니다.
1: 자, 새파랗게 젊은 애가 뭐 저런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아무튼 오늘 키워드 뭘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입니다.
1: 시선이죠. 네, 씨앗 또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얼른 소개해볼게요. 자, 8457번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씨앗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시작. 말씀의 씨앗으로 신앙의 깊이를 채워갑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6486번님께서 어제 거 씨앗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자, 자동답장은

0: 하얏트 같은 경우는 오늘 거밖에 못 봤습니다. 네, 어제 기도문은 전해드리거든요. 어제 기도문 키워드 기억하세요, 집사님?
1: 갑자기 물어보니까
0: 부르심, 부르심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제 것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 되겠습니다. 시선. 자, 0960번님.
1: 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0153번님 문자도요.
1: 네, 오늘도 말씀이 씨앗 보양 먹고 힘찬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0: 든든히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꺼내 드시면 더욱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4420번님 또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1: 네, 샬롬 PD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불교 신자 손님분 주일날 교회에 가봤다고 합니다. 그 손님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는 카페에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종교를 개종하고자 왔다고 했더니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야, 네. 축하의 의미로 제가 음료값 안 받고요. 서비스로 디저트까지 함께 대접했습니다. 4420번님.
0: 4420번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또 어떤 간절한 이 복음 전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요.
1: 네, 정말 귀합니다.
0: 여기서 한번 좀 방송을 통해서 이걸 잘 언급하진 않았지만 극동방송에서 틈날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1: 네.
0: 이 사랑의 뜰 안에서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력 보내신 4439번님 안타깝습니다. 시선 얼른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0675번님이시네요.
1: 네,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시선이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씨앗으로 늘 붙잡고 선포하면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0675번님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정답 시선입니다 하시면서 0360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눈과 귀를 쫑긋이 세우겠습니다. 사랑의 뜨랑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눈과 귀와 마음 모두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참 좋겠네요. 자, 1234번님 오랜만에 또 문자 주셨어요.
1: 네, 기도문 받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덕분에 잘 쉬고 사랑이들한 방송 듣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기도문 선포하며 하루 시작할게요.
0: 자, 오늘 기도문이 우리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것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네.
0: 받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리라.
1: 아멘.
0: 0712번님 또 선포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0564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8867번님 어플로 참여하셨네요.
1: 네,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지친 하루 가운데서도 은혜를 또 발견하게 하옵소서.
0: 아멘, 아멘. 4420번님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아까 이제 그 카페 운영하시는 그분이신데
1: 네.
0: 제가 농담으로 그 개종하신 그 성도님께 이제 성도라고 불러도 되겠죠?
1: 네. 네,
0: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계속 다니셔야 해요. 안 다니시면 커피값 다 받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 아이고.
0: 극동방송에도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1: 세상에나 저희들이 더 기쁩니다.
0: 아, 막 든든해지네요.
1: 네.
0: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오롯이 순수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0306번님이시네요.
1: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군요. 네. 은혜로운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0: 아멘, 아멘.
1: 가사가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은혜가 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물결이 참 많아요. 물결
0: 네,
1: 드리고.
0: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96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첫 참여하신 분들 계시네요. 6807번님.
1: 네. 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0: 6807번님. 그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실 테지만 앞으로도 그런 걸음 좀 잘 걸어나가시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자, 4582

0: 사모님께서 전파 선교사 신청하고 싶으시다고 아, 네.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한홍재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이 찬양 전해드릴 예정인데 여기 지금 흐르고 있죠?
1: 네.
0: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 이 흐르는 가사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집사님 다시 한번 오늘의 키워드 뭐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입니다.
0: 시선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듣고 와서 찬양 한마당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자,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했더란 찬양 한마당.
0: 자, 사랑했더란 매주 화요일 일부 시간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또 라이브로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방송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이제 그 특정 찬양만으로 이제 계속 전도사님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오늘 오랜만에 그냥 성함만
2: 두려운데요?
0: 아, 성함만. 네네. 네, 찬양 사역자 이기명 전도사님, 네. 색소포니스트 네. 이기명 전도사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반 김하영 자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성 보컬의 부재로 그러니까 해림 자매가 또 사역이 있어서 네.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얼른 이 자매님을 좀 불렀습니다.
2: 맞습니다. 스페셜.
0: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아, 직접 본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3: 당황했어.
0: 네, 우리 유하은 자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잘 지내셨습니까, 세 분?
2: 네. 네, 잘 지냈습니다.
0: 잘 지냈습니다.
1: 네. 아, 아무튼 오늘 집사님, 걔도 든든하죠?
3: 아, 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사역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이 좀 걱정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은.
3: 네. 네.
1: 상태이시니까. 네.
2: 저 좋았는데 기대됩니다. 앞에 이제 극동방송을 오게 됐는데 네. 그 직원분께서 네. 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아, 저는 좋다고.
1: 네. 그렇습니다.
3: 네. 오늘의 주제.
1: 오늘의 주제도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의 주제를 이제 지금까지 청취자분들이 좀 접근하기에 좀 난해했던 주제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뭐 이런 주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쉽게 가보자. 좀 생각하기 쉬운 주제를 좀 건네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주제를 우리 집사님 좀 공개해 주시죠.
3: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영원입니다.
1: 영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찬양.
3: 네.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사에 영원이 들어가는 이제 가사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 네.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좀 주제를 정했는데
2: 처음에는 영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는 영원이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예.
2: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려니까 영원?
1: 네.
2: 영원 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지? 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로치고 네. 영원이 들어가는 찬양을 해주세요.
1: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자, 어떠셨어요, 실제로 전도사님? 선곡하는 데 있어서 네.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2: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 전 떠올랐습니다.
1: 아, 딱 떠올랐네요. 아, 알겠습니다. 한 곡씩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2: 네.
1: 하은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0: 저도 딱 떠오르는 가사들이 있던 것 같아요.
1: 뭐,
0: 영원하신 기업 뭐 이런 거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뭐 이런 거나.
1: 아, 우리 아영 자매님께서는 네.
4: 저도요 몇 곡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해서
3: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자신감이 넘치시죠?
1: 아. 자 일단은 저희 멤버분들이 선곡하신 찬양 중에서 두 곡을 좀 정할 예정이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 이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가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목이 아니어도 가사에 들어가도 되니까 좀 많이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면 샵 9330번으로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곡해서 또 찬양 불러드리도록
1: 그렇습니다. 할까요? 라이브로 불러드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은자매님 어떤 곡 생각하셨을까요?
0: 저는 잔치공동체 팀의 그의 집의 영원히
1: 그의 집의 영원히
0: 찬양 골랐습니다.
1: 야.
0: 그의 집의 영원히 살겠네.
1: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요.
0: 네.
1: 이렇게 약간 장탄식 하면서 뭔가 감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다.
2: 아, 그렇죠. 맞아요.
1: 아,
2: 그렇습니다.
1: 저는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아는 곡이 나왔으면 네. 뽐냅니다. 네. 근데, 와.
2: 오늘 하은자매가 이겼어요.
0: 예스.
3: 우리 피디님은 재간둥이야, 재간둥이.
1: 아니요, 잘 몰라서 제가. 자, 우리 김영전도사님. 네.
2: 저는 영원한 사귐으로 나는 찬양인데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것도 참. 네. 아 근데 이게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1: 성령이요.
2: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셔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이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간다.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오늘 전도사님이 네. 부연 설명이 많으신데요.
2: 네. 아니, 피디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셔가지고.
3: 피력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2: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1: 좀 더 해라. 약간 이렇게 제가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하은자매님은 근데 아까 그 네. 찬양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찬양은 앞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1: 네,
0: 이런 가사입니다.
2: 그렇죠. 영원히 살겠다.
1: 영원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아, 죄송합니다.
4: 비슷합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영자매님 선곡하신 찬양 기대가 되는데요?
4: 전 피디님이 모르실 수 없는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1: 아, 어떤 찬양일까요?
4: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1: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4: 네.
1: 그 찬양을 좀 선곡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네.
4: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1: 영원히.
4: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제가 forever이에요.
1: forever.
4: 네.
1: 아,
4: 원제 자체가
1: 처음부터
4: 영원입니다.
1: 그냥 네, 영원이군요. 아, 저도 있어요. 저도 생각한 게 그 주의 나라 영원하고 주의 권세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4: 네.
1: 주의 주권과 예수 하나님의
0: 공의.
1: 그 찬양을

0: 생각해봤습니다.
1: 네, 네. 아, 오늘의 네. 주제는 영혼입니다. 샵9330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아, 근데 영 최고예요.
0: 근데 영혼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네. 우리가 막 들뜨게 되는 거죠. 막. 아 이게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자 여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 오늘 모쪼록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0: 오랜만에 또 얼굴 보니 너무 반가운데요. 하은자매님께서 또 선곡하신 곡 듣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아영자매님.
1: 아, 저 괜찮습니다.
2: 제가 모르는 곡이니까 오늘 제가 아멘으로, 아멘 부대로.
0: 아니, 근데 왜 피디님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없죠?
2: 아멘 부대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네. 아, 우리 하은자매님 다시 한번 제목이 뭐였을까요?
3: 저는 그의 집에 영원히.
2: 그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4: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4: 네. 네. 제가 먼저 잔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은자매님께서 또 이렇게 발랄하게. 네. 여기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4: 저의 찬양 제목은 영원한 사귐으로.
2: 여러분, 네. 세상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와, 아, 찬양 함께 나누는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아, 제가 둘 다 아주 모르는 곡이었다. 너무 네. 좋네요. 아, 특별히 이제 우리 김영 전도사님께서 네. 선곡해 주셨던 영원한 사귐으로 네. 이 찬양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참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습니다.
0: 영원한 사귐 가운데.
2: 그렇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그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또 가지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우리 네. 영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네. 아 그리고 오늘 하은자매 안 모셨으면 어쩔 뻔했는데
1: 아, 아, 그렇죠. 정말 너무 아. 야 옆에서 와.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0: 참고로 하은자매님이 목요일에 우리 함께 하시는
1: 네. 비상대책회의
0: 그 비상대책회의 패널이신데 아. 구원투수로 함께 와주셨습니다. 아, 깊은 감사를
1: 감사합니다.
0: 깊은 감사를
1: 아유, 찬양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네. 그냥.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직장님. 오늘의 주제는 영원인데요. 가사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샵 9330 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제목에 들어가도 되고요. 네. 가사에 들어가도 되니까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다 영원 아니, 들어간 찬양 많아요.
1: 언제 한번 장PD님께서 이 자리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제가
1: 한번 신나게 네. 한번
0: 아, 저 자주 앉았어요 사실. 네. 저도 마음 같아서 안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네. 아, 은사가 많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PD님.
0: 자, 아무튼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0675번님께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게 영원히 들어가네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제 나오죠? 아무튼 나오겠죠? 네.
3: 뭐. 아, 사절에 나옵니다. 영원토록 주의 공을 찬양하겠네.
1: 역시 아영자매님.
0: 어떻게 찾으셨대요? 네. 빠르시고.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대

0: 학교 새내기인데요. 등교길에서 차 안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영원한 삶.
1: 그쵸.
0: 이것이 이 제목이 뭐죠?
1: 영원. 아,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0: 네. 아, 그래요?
1: 네.
0: 영원한 삶이네.
1: 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네. 네.
0: 하은 자매님, 이 찬양 좀 소화 가능하실까요?
2: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0: 이런 부분이 우리 선곡하시는 박은영 집사님께 좀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3: 아, 근데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아,
0: 아, 제가 아는 곡을 하기가 싫어지네. 알겠습니다.
3: 성계그리심법. 네.
0: 어, 축복송 중에서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찬양.
1: 그렇죠. 거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네.
0: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1: 신령한 것으로.
0: 네. 찾아보면 되겠죠. 뭐.
3: 네. 전도사님 오늘 컨디션 좋다고 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
1: 어저께나 오늘
0: 아, 죄송해요. 아, 네. 아, 근데 약간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영원 아 후렴 가사에 나오네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근데 오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고요. 아 지금 아까 0675번님께서 친절하게 4절에 네. 영원히 나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아까 이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잘 부르는 곡입니다. 아마 영혼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충만 지선 네 지선의 충만 찬양 신청해 봅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좀 한 곡을 좀 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이제 오늘 네.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서 좀 생각에 남는 이 찬양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3: 네. 저기 우리 너무 예쁘게 찬양한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내가 이 곡은 자신 있다.
0: 요즘에 계속 토스를 하고 계십니다.
3: 사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0: 아 그냥 고르시면 되죠. 이제
3: 하은 자매님 잘할 수 있는 곡.
4: 그렇다면 저는
0: 보컬이 중요하죠. 확실히.
1: 맞습니다.
4: 아까 김영 전도사님의 그 찬양의 가사에 이어서 이것이 영원한 삶.
0: 이것이 영원한 삶.
4: 네.
0: 이것이 영원한 삶. 한번 바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음이 아닌 것 같은데.
1: 피디님 오늘 컨디션이 잘 안 좋으신
0: 제가 찬양을 넓게 또 얕게 합니다. 음이 불분명해요. 가사도 항상 좀 틀릴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자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 가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한마당 우리 멤버들 이기명 전도사님과 아영 자매님 그리고 하은 자매님께서 힘차게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아, 와. 좋네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진리 되시는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라는 거.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걱정, 근심, 그리고 무거운 짐이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0: 아멘.
1: 네,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 아멘.
1: 자, 지금 찬양 한마디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 오늘 생각나는 찬양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민정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쐐기를 좀 박아서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꼭 선곡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2: 어머, 어떻게 알았지?
1: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 양도 안 됩니다.
2: 어머, 어머 지금 아영자매님에게 부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1: 됩니다,
2: 있었는데.
1: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5020번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제가 정말 많이 은혜받는 또 붙잡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4633번님께서 자, 백령도에서 근무 중인 박겸 해병의 엄마입니다. 아들의 동기인 박예헌 해병이 쓰러져서 내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예현 해병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아들과 함께 군생활 잘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다해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마음 다해 또 영원히 주찬양 내 마음의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신 찬양해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9581번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빰빰 빰빰. 제가 아는 곡이 나오면 네, 이렇게 네. 뭔가 합니다. 저. 제가 네. 자,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 이 찬양 또 신청해 주신 것 같고 또 시선 찬양도 신청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아, 4633번님께서 저희가 혹시 가사를 모를까봐 가사를 다 써서 보내주셨어요.
2: 와우.
1: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앞에 또 신청해 주셨던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을 좀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2: 아우, 이거는 뭐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연 해병 정말 건강하게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463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할까요?
1: 내 네.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이 찬양이죠. 자, 우리 멤버분들 이제 괜찮을까요 이 찬양?
3: 네.
1: 알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한마당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네.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약간 뜨끔했던 게 이제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정말 활활 다 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2: 네. 맞아요. 제가
0: 가사 실수를 했는데 또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찬양 한마당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우리 아영 자매님 어떠셨어요?
3: 아, 오늘 하은 자매님이랑 너무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0: 아, 근데 오늘 건반이 또 살아서 막.
1: 네.
0: 맞았습니다.
1: 정말 아, 고운 손입니다. 고운 손.
0: 또 우리 또 색소포니스트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오늘 좀 기타리스트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기타로 또 맹활약 해주셔가지고.
2: 열심히 어떻게든 해봤습니다.
0: 할렐루야.
1: 너무 멋지세요.
0: 아, 하은 자매는 어떠셨습니까?
4: 저도 오늘 살짝 목이 좀 안 나와서 조금.

0: 힘들었지만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안 나온 게 이 정도였어요.
2: 넘치도록
1: 여러분.
2: 잘했어요.
1: 자, 우리 세 분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찬양 한마당 정말 출석률 가장 높은 두 분이시죠? 네.
3: 그렇죠.
1: 이기명 전도사님과 김아영 자매님, 그리고 오늘 깜짝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화은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
2: 네, 네. 오늘의 키워드 기억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이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시선, 씨앗, 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조수아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신청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저희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오늘은 동갑내기 친구가 고백한 한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한다. 친구의 고백이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안 될 때 다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 낙심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일을 통해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한다. 건강도, 계획도,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마쳤고, 그 시간을 지나며 친구의 가정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지금 건강한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 그 친구는 고백한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이 증명해야 할 삶이 아니라 맡겨진 삶임을 압니다. 잘해내려는 사람이 되기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이 친구가 무척 자랑스럽고 본받고 싶다.

0: 우리 주변의 교회와 이웃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웃을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0: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
1: 사랑이들한 선한 이웃 프로젝트.
0: 네, 이 코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사랑의 뜰 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의 음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주는 지저분한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 주는 그렇다면 어떤 사역이 진행될까요?
1: 네, 이번 주는 우리 이웃이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유리 대표가 간다 시간입니다.
0: 자, 이 사역은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 청소 서비스 기업입니다. 메리크린의 홍유리 대표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청소와 정리가 시급한 이웃의 거처를 혹은 개척 미자립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해서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 주실 겁니다.
1: 네, 이 시간 홍유리 대표님께서 직접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리크린 대표 홍유리 집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인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메리크린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펼쳐갈 청소 사역의 비전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인터뷰 오셔가지고 네. 이제 어떤 그 사역의 가치라든지 우리 삶의 간증들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집사님,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2: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을 전공하고 교육 현장에 몸을 담다가 청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한 가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곳을 향한 시선과 온전한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그 세족식의 마음이 바로 청소사역이 시작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먼지, 찌든때를 벗겨내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배이자 선교입니다. 특히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 몸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 그리고 재정적 인적 한계로 인해 성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크린이 가진 가장 최고의 기술과 청소 서비스를 실천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0: 야, 하나님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정말 이 땅에서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낮아짐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대표님을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소개 부탁합니다.
2: 네네. 저희

0: 이 메리크리는 단순한 쓸고 닦는 일반적인 청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메리크린이 자랑하는 진심을 결합한 프리미엄 위생케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방역. 저희가 방역을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이제 차단해서 청소를 할 때 방역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위생 관리라고 이제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인체 무해한 친환경 공법과 안전한 세제를 사용해서 공간 전체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의 치유와 회복. 메리크린이 추구하는 아트 방역의 개념을 도입해서 단순히 깨끗해진 공간을 넘어서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평안해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그 청소에도 이제 비전과 가치를 담아서
0: 네.
1: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본다면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모든 이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 이웃에 정말 꼭 이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혹은 네. 그런 공간이나 그런 뭐 교회나 그런 장소가 있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역을 통해서 이제 뭐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0: 네, 극동방송의 미션은 복음 전파이잖아요.
1: 네.
0: 메리크린의 비전은 위생을 통한 삶의 회복입니다.
1: 회복.
0: 네, 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놀라운 선교적 시너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 아, 아멘. 네.
1: 그런 역사가 이제 극동방송과 우리 대표님의 업체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이 대표님의 그 경영 철학과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규모의 어떤 공간을 신청해야 하며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서 약간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네.
0: 또 뭐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 네네.
0: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사용 진행 프로세스를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네네. 활동 지역은 우선 1차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충청남도에 있다 보니까.
1: 천안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지만 대전의 극동방송과 협력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해 이 방송이 전파되는 곳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대상과 규모 같은 경우는 성전 관리에 일손과 재정이 부족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및 개척 교회 이제 예배당 규모는 불문합니다.
1: 아, 불문.
0: 네,
1: 아.
0: 네, 네.
1: 그래도 막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좀 독거 노인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 혹은 또 장애 뭐 이제 가족을
0: 네.
1: 부양하고 있어서 그런 정리나 청소를 미처 하지 못하는 걸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0: 네.
1: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그런 또 공간을 또 좀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척 미자립 교회 청소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정리해 드리는 개념인데 우리 교회 뭐 4층 규모의 뭐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런 교회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네. 청소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그런 공간이면 조금은 네. 이제 좀 이제 신청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0: 네네.
1: 우선은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0: 네.
1: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네. 네.
1: 계속 설명해 주시죠.
0: 네네. 네. 돌봄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네.
0: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세대들을 저희가 우선은 시급한
1: 네.
0: 그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분들을 돕는 게 이제 첫 번째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나 성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제일 취약한 분들.
1: 네네.
0: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돌봄을 해드리는 거가 예,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역이 좀 진행이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도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네. 첫 번째는 신청을

0: 접수해야겠죠. 극동방송 지정 접수처에 메리크림 공식 사역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신청서와 사연을 제출해 주시면 첫 번째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까우면 뭐 사전 답사도 가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내주시면 메리크림 전문가들이 가서
1: 네.
0: 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공간에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오염도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밀하게 이제 진단해서 제가 도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맞춤형 사역 진행으로 일정이 확정되면 메리크린이 전문 사역팀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청소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예배의 형태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메리크린이 기독교적인 이제
1: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0: 예, 있으니까.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가능한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일회성 청소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제 유지하고 위생관리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게 하고 이제 물품을 좀 기증해드려서 그들이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를 예, 설명해드리고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설명해드린다는
0: 네,
1: 말씀이시죠?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텐데 일단 신청하실 때 어느 지역인지 지역과 또 신청자의 성함 또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과 성함 사연을 좀 남겨주시고 교회나 기관으로 신청할 경우에는요 교회나 기관 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또 성함 사연 그리고 기관명, 교회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앞서 안내해드렸던 서비스 가능 규모를 좀 잘 참고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청 샵 9330번이죠, 집사님?
2: 네,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큰 데는 양보를 하시고요.
1: 아, 맞아요. 네.
2: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 노인이나 또 장애인 센터나 정말 손길이 너무 부족하고 필요한 곳에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입니다.
1: 네, 그리고 기쁜 소식 뭐 당연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홍유리 대표님께서 자비량으로 감당을 해주십니다.
2: 네.
1: 그래서 감사한 너무 사역이거든요.
2: 네, 네.
1: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라고 한다면 좀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대표님께서 오실 때마다 귀한 선물을 챙겨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선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멜라린폼이라고 이제 매직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더러운 곳에 이제 그것을 묻혀서 그때 그 용품도 저희가 리사이클 제품으로
1: 친환경 제품이군요.
0: 네,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가 여기 이제 매달 올 때마다 10박스씩
1: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제 신청해 주셨는데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께 그 선물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선정이 안 되더라도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대표님에게 먼저 받고 그거를 좀 써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얼마나 깨끗하게 닦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샵 9330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지역과 그리고 성함, 사연을 간략하게라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나 기관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그 기관 또 교회 명칭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한마당 1부 시간이 진행됐는데 찬양 한마당에 오늘 결석한 멤버죠. 우회림 자매가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힘찬 찬양. 이 목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1: 네.
0: 일부 시간에 들려드리지 못해서 다음 주에는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1: 오혜림 자매님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네, 선한 이웃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지저분한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드리는 프로젝트 유리 대표가 간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연이 다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이 사역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선정되지 않은 분들께는 앞서 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신 청소 용품을
1: 매직폼
0: 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창틀 닦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 좀 안 지워지는 곳에 그걸로 또 문지르고 하면 또 지워지고 하더라고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매직폼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0: 엄청 큰데 잘라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1: 네네, 네. 잘라서 엄청 큰 매직폼을
0: 오래도록 쓰실
1: 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굉장히 사이즈가 좀 큽니다.
1: 네.
0: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이 주변에 좀 공간 정리 그리고 또 청소 더 나아가서 그 공간이 좀 힐링 또 회복 치유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그런 도움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하신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과 성함 또 사연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750번님께서 또 가장 먼저

0: 문자 주셨어요. 네.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1: 저는 충북교회 괴산의 아주 작은 아름다운 교회 송윤석 전도사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0: 아유, 네.
1: 아유, 허리가 아프시면 청소하기 힘드시죠.
0: 그렇죠. 그렇죠. 뭐 그뿐 아니라 사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테니까.
1: 네.
0: 자, 그리고 5750번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이어서 좀 문자 주신 게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문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3198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1: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사역 감사합니다. 저도 매직폼 받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네요. 아가들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에 이 매직폼을 전달하고 싶다고
0: 어린이집이네요.
1: 합니다. 네. 아가들이 깨끗하게 먹고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도 위생규칙이 중요하잖아요. 전북 남원 아이사랑 가정 어린이집으로 선물 보내주고 싶습니다.
0: 아, 이제 이 전북 남원이니까 아마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좀 대표님께서 가기가 조금
1: 네,
0: 거리가 있다 보니까
1: 없으니까.
0: 대신에 이제 선물을 좀 보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겠다라고 청소하겠다라고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아, 정말 그렇게 잘 활용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44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충남 홍성 따뜻한 성결교회 개척한 지 1년 2개월이 좀 지났다고 합니다.
0: 네네.
1: 방 하나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루두루 정리를 잘 못하여서 정리 정돈 도움을 받고 싶다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0: 아. 어떻게 본다면 이제 흔히 단칸방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1: 아, 네.
0: 방 한 칸에 사택으로 거기서 지내신대요. 네, 지내시고 교회 아마 지금 규모가 이제 클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1: 네.
0: 아, 도움의 손길이 좀 간절할 것 같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성결교회 문자 주셨고. 자, 1751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사랑의 뜨란팀 방송 감사합니다. 청소사역 해주시는 분 무료로 해주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굴착기와 화물차에 93.3 대전극동방송 마크를 붙이고
0: 주파수 스티커
1: 네,
0: 붙이고
1: 네.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에 가서 무료로 건설 사역을
0: 아유,
1: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75 하나모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대표님께 화이팅 하라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역에 동지가 계셨어요.
2: 네네.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대단하신데요. 사실은 이제 개척 교회나 혹은 미자립 교회 입장에서 이제 뭔가 건설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2: 그렇죠.
0: 하지만 그것을 선뜻 뭐 요청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2: 맞습니다.
0: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1751번님 그런 사역을 또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붙이고 가서
1: 네.
0: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자, 매직폼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1728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0203번님 문자네요.
1: 아, 네. 또 이분께서는 고1 쌍둥이를 키우는 한부모 대전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이혼한 아빠입니다. 2018년부터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직장과 또 육아로 청소를 잘 못하고 쾌적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채택이 되든지 매직폼이든지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0: 매직폼.
1: 0203번님.
0: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매직폼이라도 좀 보내드려서 조금 수월하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1: 네.
0: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마법같이
1: 네.
0: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도구를 좀 꼭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고 방송사에서 이제 042 번호가 찍힌 아마 연락처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이제 꼭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1: 네, 네.
0: 잘 챙겨서 받아주셔야지. 아,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께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전화가 가게 되면 잘 받아주시고, 이제 연결이 잘 되고 나서는 이제 대표님과 이제 또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연결해드리면 대표님께서 좀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까 이 매직폼을 몇 분한테 드린다고 했죠?
0: 아, 그거는 선정되지 않은 분. 사연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되지 않은
1: 네,
0: 분들께.
1: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십시오. 샵9330번으로.
0: 그냥 단순하게 매직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안 갈 가능성이
1: 안
0: 높습니다.
1: 안 돼요, 그러면.
0: 잘 참고해주시고. 대표님, 근데 이제 끝나고 네. 어떤 분이 좀 좋을지 네. 간단하게 저랑 좀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추후에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작은 소자 하나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제 미약하고 너무 부족한 회사이고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겸손히 이제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또 신청해 주셨는데 네. 정말 딱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분과 잘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2: 네.
1: 아, 기대되네요.
2: 네. 네. 어제 키워드가 부르심이었잖아요. 대표님을 네. 보니까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오늘의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키워드는 시선입니다. 4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메리크린의 홍유리 대표님 나오셔서 귀한 섬김과 사역 소개해 주셨고 다음 달에 모실 때는 또 풍성한 사역 이야기 또 열매를 이야기.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유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시선 기억하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십시오.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시선 고정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또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 보흥교회에서 대신 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 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와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시...

시앗교회 김종육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던 성전을 건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한 거고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9장을 읽어보면 뭔가 좀 부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실수한 것도 기록하고 있어서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은 걱정스럽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땅 20성읍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큰 보상을 해주리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땅을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금을 120달란트 그러니까 4톤이나 주고 가불 즉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잘못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히람이 보내준 자재들, 히람이 보내준 기술자들이 아니었다면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히람에게 크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호의와 우정을 이렇게 경제 논리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와 솔로몬 왕 경제에 박다. 적게 주고 받아낼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냈네. 성공적인 거래였어.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읽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란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행동은 아니겠죠? 배신자들은 교회를 안 오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행동을 그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의 친절해요. 배려심도 있고요. 양보도 합니다. 말도 부드럽습니다. 화도 안 내요. 비신자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신자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못 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거리에서의 우리 모습만 보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제 옆에서 끼어들려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양보해 줬어요. 그런데 뒷차가 또 바로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부끄럽게도 제 발은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더라고요. 너는 내가 안 끼워준다. 이런 마음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거죠.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바쁜가 본데 좀 끼워주지. 제가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아내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배려심이 많은데 이런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내가 물건 사는 모습을 보는 거고 내가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일 처리하는 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교회에서 아무리 친절하고 양보하고 그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티네이저들 중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등지는 애들 중에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랑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랑 너무 다르니까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라도 너무나 다를 때 아이들은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거래에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익을 얻기 원했습니다. 불이한 이익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땅

0: 답을 주었죠.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지 않는데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히람이 그 땅을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람이 그거 돌려주면서 마음으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아니 어떻게 은혜와 우정을 이렇게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돈 문제에 들어오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이면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랬을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신이랑 다를 것이 없네? 이랬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불,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줄 때 세상도 하나님을 가불로 여긴다고요. 세상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있는 시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시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솔로몬은 그저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게 일을 처리한 것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잘못을 범한 거예요. 솔로몬이 준 그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고 두로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변방이기도 변방이지만 그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지역은 엄연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아셀 지파에게 속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에게 넘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큰 잘못을 한 거죠. 이렇게 9장까지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지혜, 선한 통치를 부각했지만 이제 9장 이후부터는 그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조금씩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바라기는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사람이 베푼 우정과 환대를 가불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같은 사랑으로 아니 나는 좀 더 더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단독 건물을 보유한 자립교회들마저 고령화와 고정비용으로 인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교회가 선교나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성동구와 양천구 등 도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소형 교회들이 말 못할 재정난으로 담임 목사 사례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더 이상 교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교인 고령화와 건물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월평균 헌금 수입은 중대형 교회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2,353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은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교회 목회자의 62%가 재정 우선순위로 교회 운영과 유지를 꼽았고 실제 재정 지출의 70%가 고정비에 쏠려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예산이 사실상 전멸하고 있다고 현장 목회자들은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예배당 소유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안으로 주일에만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교회로의 체질 개선과 평일에는 도서관이나 카페 등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은퇴 전별금이나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동적 결합을 넘어 복음의 선교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교회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저출생과 기형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목회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어제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0세기 후반의 성공신화에 안주하는 조직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며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자기혁신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구원교리를 스마트폰 리폼에 비유하는 등 교회 사역 언어를 뇌과학과 일상어 기반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 역시 다음 세대 신앙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구 편성 대신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으로 교구를 전격 재편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현장 부스 설치와 동시에 같은 날 개최되는 교계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현장도 공식 방문해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퀴어 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최종 부결시켜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과 인권위법에 따른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 가치를 천명하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적극 자제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퀴어 축제 부스 운영과 더불어 공식 인권 지킴이단을 가동해 양측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음 세대 건강한 교육 환경 수호를 위한 기독 학부모들의 유권자 운동이 치열한 시점에서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자녀와 청소년을 염려하는 다수 시민의 정당한 우려를 인권위가 현장에서 깊이 있게 경청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 측은 전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아시아 오지 국가의 청소년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스포츠를 매개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국제 탁구 선교 캠프와 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영자 탁구 선교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국제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양영자배 국제 크리스천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

0: 이외에는 네팔과 라오스, 필리핀 등 복음 전파가 엄격히 제한된 5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와 국가대표 등 1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장인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는 해외 단기 선교 당시 현지 규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국내로 직접 초청해 체계적인 스포츠 훈련과 저녁 영성 집회를 결합한 문화 선교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탁구 전문가들과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재능기부 코칭에 나섰으며 저녁 집회를 통해 비신자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는 구원의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네팔 등지에서 탁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인 만큼 문턱을 낮춘 관계 전도에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충남권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요메요리 자이언트의 4번 타자로 진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깊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타석에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고 벤치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때 팀의 포수였던 아베 선수가 조용히 손편지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팀의 영원한 4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팀에 지명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적보다 먼저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물은 여전히 깊고 강은 여전히 넘치며 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로 자신

내 삶을 승부하고 역전시키길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신 말씀 붙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도 약속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을 안고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도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으로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적어주시고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합니다. 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되시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세종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바쁜 5월이 다 가네요.
1: 네, 벌써요.
0: 네, 목사님 5월 어떠셨어요?
1: 5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들 생각하면서 또 저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한 주 한 주 예배했더니 벌써 이제 마지막 주 네. 이제 보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우리 네.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네. 가정을 위한 또 자녀들을 위한 5월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1: 네.
0: 네, 목사님 소망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과 그리고 15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0: 아멘.
1: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0: 아멘.
1: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보면 성경은 야곱의 가정 요셉을 이야기하시죠. 요셉의 마지막이 총리로 또 가정이 다시 모이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 때문에 형들 마음속에는 시기함이 생겼고요. 그것들이 쌓였을 때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 끝까지 하나님 섭리로 죽음은 면했지만 요셉은 짐승처럼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위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의 가정은 이제 회복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0: 아멘.
1: 요셉의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감옥에 있는데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이 4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워하고 또 죽여버리고 싶기까지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들, 우리 가정에도 아마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진짜 침묵만 흐르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가면 다 가족들은 좋아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아마 모든 성도들 마음에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할 아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뭐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진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마 꺼집어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포기했다고 그리고 나 이제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가정 안에 있다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45장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0: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놓지 않으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어쩌면 느리게 보일 거예요. 아, 우리 가정 진짜 회복이나 될까? 하나님 진짜 일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랜 눈물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 목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가족들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연결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귀한 아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따라드리는 기도를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드려 주세요.
0: 아멘.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1: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0: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요셉의 가정을,
1: 요셉의 가정을
0: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1: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0: 우리 가정도,
1: 우리 가정도
0: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1: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0: 비록 어려운 일들이 넘쳐나지만,
1: 비록 어려운 일들이 넘쳐나지만
0: 가슴이 아프고,
1: 가슴이 아프고
0: 눈물도 나고,
1: 눈물도 나고
0: 멀어진 많은 모습이 있지만,
1: 멀어진 많은 모습이 있지만
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0: 하나님께서,
1: 하나님께서
0: 우리 가정도,
1: 우리 가정도
0: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1: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0: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1: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0: 하나님 받으시고,
1: 하나님 받으시고
0: 나로부터 시작해서,
1: 나로부터 시작해서
0: 모든 가족들에게,
1: 모든 가족들에게
0: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0: 부부 사이에,
1: 부부 사이에
0: 이해와 존중이,
1: 이해와 존중이
0: 회복되게 하시고,
1: 회복되게 하시고
0: 부모와 자녀 사이에,
1: 부모와 자녀 사이에
0: 사랑의 대화가,
1: 사랑의 대화가
0: 흐르게 하시며,
1: 흐르게 하시며
0: 우리 가정 안에,
1: 우리 가정 안에
0: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1: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0: 가득하게 하옵소서,
1: 가득하게 하옵소서.
0: 우리의 힘과,
1: 우리의 힘과
0: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1: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0: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0: 기도드리는 이 시간,
1: 기도드리는 이 시간
0: 소망의 기도 모든 가족들에게,
1: 소망의 기도 모든 가족들에게
0: 예수님의 사랑이,
1: 예수님의 사랑이
0: 회복되게 하옵소서,
1: 회복되게 하옵소서.
0: 감사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1: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드립니다.
1: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5월 마지막 보내시고요. 앞으로의 모든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그 많이 기다리셨죠?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첫 번째 기도, 325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이 기도 요청하셨어요. 우리 하태길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폐차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모든 치료가 잘 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셨고요. 자제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내용을 아시면은 힘드시겠어요. 어머님도 네. 쾌유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목사님과 하목사님 가정 또 목회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258 귀한 성도님께서 우리 하태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고에 모든 회복의 절차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후에 어떤 아픔도

0: 그 목사님께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잘 회복되어 하나님 목회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의 어머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 잘 풀리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며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목사님 섬기는 모든 교회와 3258 귀한 성도님의 가정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 속히 쾌유하시고요.
0: 아멘.
1: 어머님도 좋은 소식 또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얼마나 많이 놀라셨겠지만은 이 고난이 오히려 또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세종 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네, 175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감사 문자 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충북 괴산 송면교회 바닥에 내려앉아서 기도 동역 부탁드린 전파 선교사 김영태 집사입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공사하시면서 어려운 교회마다 소식을 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소식 보내오셨네요. 4,50년 된 마루바닥 철거하고 바닥 공사를 한 뒤에 새로 산 의자 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하셨네요.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목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청주 상당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도우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라고 소식을 알려오신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소식을 이렇게 저희에게 또 전달해 주셨어요. 김영태 집사님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0: 아멘.
1: 상당교회에도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께서 이러저러 내용들을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0: 네, 와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1: 할렐루야.
0: 아멘. 네. 너무 멋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0: 예. 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회 안에 풍기는 냄새가 있거든요. 아마 저는 사진만 보는데도 정말 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기까지 아멘.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아멘.
0: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송면교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청주 상당교회 모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다시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송면교회와 또 우리 청주 상당교회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김영태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분이 이런 공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회 소식을 또 알려오시고 합니다.
0: 아멘. 축복합니다.
1: 4,50년 된 마룻바닥을 철거하시고 드디어 사진이 너무 멋져요.
0: 네.
1: 사진까지 보내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네. 남편 목사님이 원치 않게 장염으로 인해서 탈수, 두통 그리고 복통까지 겹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이 시간 성령님 안수해 주셔서
0: 아멘.
1: 깨끗이 낫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더욱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 주셔서
0: 아멘.
1: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네,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간 들으셔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나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건함을

0: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교회와 또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기이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서 모든 성도들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의 기도 소식을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행복한 사모님 되십시오. 행복한 목회자 부부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11시 30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세종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찾아오신 아마 부모님이시죠? 어머니신가요?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해요. 잘 적응해서 졸업하고 하나님 성품 닮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성장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자녀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어머님, 어머님이시죠? 이 시간 비슷한 기도 제목 안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1: 네.
0: 하나님 분명히 부모님은 다 지켜주고 싶겠지만 저희 집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귀한 자녀들 모든 환경과 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긍휼하신 은혜 베푸셔서 잘 회복되고 또 학교 생활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어떤 환경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모이지만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 의탁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존귀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들을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1: 아멘.
0: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1: 아멘.
0: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자녀의 삶에 이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어머님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0: 아, 네.
1: 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의 무릎으로 숙부하십시오.
0: 아, 네.
1: 네, 이 자녀가 훗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내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923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1년 365일 혹한에도 폭염에도 아랑곳 없이 붕어빵과 건빵으로 노방전도 하시는 포항의 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참 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하신 전도자들이세요.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하는 이곳에 봉고차를 운행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또 재정

0: 영적인 어려움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아멘.
0: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1: 3923 귀한 성도님, 교회를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마음 품고

0: 목사님 또 귀한 사모님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지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를 따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고 늘 고대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족함이 있어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우시되 넉넉하게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축복합니다. 이를 협력하고 또 돕는 우리 포항 죽장 정자교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982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아, 감사해요. 또 기쁜 소식 보내오셨네요. 중보기도 덕분에 딸아이와 사위가 서울에서 취업했습니다.
0: 아,
1: 할렐루야입니다.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고 극동방송에 전액 헌금으로 드렸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0: 아,
1: 참 대단한 믿음이세요.
0: 네.
1: 우리 따님. 앞으로 서울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 부탁드려요 하신.
0: 아,
1: 참 어머님 아버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에
0: 네.
1: 따님이 또 이렇게 이런 믿음의 네, 그 선한 행동을 하셨겠죠.
0: 네, 맞아요.
1: 축복하며 네, 우리 목사님 기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아, 저도 그 청년들이 첫 직장에 첫 월급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1: 네.
0: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보면서 야, 너 기도해야겠구나.
1: 네.
0: 큰 부담, 거룩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아마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또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하시겠습니까?
1: 아멘.
0: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9826 우리 귀한 부모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잘 기억해서 우리 자매님이 첫 귀한 월급을 하나님께 또 극동방송 귀한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우리 자매님의 삶 속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또 맺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모습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앞으로 또 준비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귀한 자매님과 또 남편과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기쁩니다.
0: 네.
1: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또 따님과 사위가 믿음들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앞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일들이나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882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큰딸 소연이 28살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다리 수술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이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멀어졌습니다. 직장 다니려고 했지만 겁이 난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큰딸 소연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저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4882 우리 귀한 어머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글 속에 진실한 마음이

0: 소망이 담겨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 소연이 하나님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 낙심하여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 소연자매에게 큰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마음과 또 육신의 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1: 아멘.
0: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일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미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께 드려지고 모든 아픔들을 향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소연자매 입술을 통해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소연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해요 방패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 소연자매님에게 비춰질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0: 아멘.
1: 함께하심을 꼭 기억하세요.
0: 아멘.
1: 더구나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내 43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세종송담교에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0806 번호 쓰시는 성도님, 둘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를 당해서 학교 생활이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아이가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더 아마 자녀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아까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오늘 0806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둘째 아이도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같이 끝까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귀한 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품어주시면 분명히 이 시간 잘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어려운 마음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외로운 자리,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나는 혼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넘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잘 인내하고 또 잘 견뎌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좋은 친구들 통해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녀에게도 또 0806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0: 하나님 잘 인내하여서 주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간절히 바라기는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 하나님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멘. 여기에 이르게 하셨어. 이 놀라운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둘째 아이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0: 아멘.
1: 네, 이날을 간증하시는 귀한 가정 되십시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843 번호 쓰시는 성도님 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네요. 사랑하는 딸 갑상선에 있는 혹 제거 수술을 받고 낙심되어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0: 아멘.
1: 중보기도의 힘으로 새 힘을 내어 성악 레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따님에게 성령께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탄식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0: 아멘.
1: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 도우심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녀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성악을 아마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나 본데 네. 갑상선에 혹 제거 수술 받고 낙심되었던 시절 이제 그 힘을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귀한 가정입니다.
0: 아,
1: 목사님이 이 마음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0: 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얼마나 좋으실까요? 딸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1: 아멘.
0: 지나간 시간을 잊지 말고요. 아, 이때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주셨는지를 잘 기억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파도 같잖아요. 또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오늘을 잘 기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지금 고2라고 하네요.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려고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꿈 주신 꿈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셨고 하나님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이르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가정에 또 하나님 딸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과 이 가정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 누가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서
1: 아멘.
0: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우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축복합니다.
0: 아멘.
1: 멋진 찬양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기쁘시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4613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7월 9일 서울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담낭과 담관, 췌장과 십이지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이라고는 하지만 종양만 제거하고 장기는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술 잘 되고 회복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0: 아멘.
1: 기도로 돕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4613 귀한 성도님이 이 어려움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7월 9일 서울에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장기들 하나님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다른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이 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잘 수술하고 또 하나님 잘 회복하게 하셔서

0: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절망한 마음도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은 닥치는 어려움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귀결이 됩니다.
0: 아멘.
1: 네, 승리하시고요. 또 수술 결과도 알려주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내일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세종성담께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또 권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1: 사랑이 5월달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잘 이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담고요. 오후 내내 더 평안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내일 또 계속되어 기대해 주시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동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강해 설교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성경의 흐름대로 교훈을 받는 그런 설교 목회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설교 목회는 성령께서 리드하고 인도하는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시작되면서 가정의 달이었고,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기성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교회를 향해서 어깨에는 가볍게, 그 가슴은 빵빵하게 믿음을 심어야 한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죠. 바울의 부성성과 바나바의 모성성 사이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재가 나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사주일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본문이 아예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이보다 더 완벽한 본문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전이 설교 목회에 성령께서 운영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이 공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함께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의 중간쯤인데, 이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내비게이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한다. 참 보이지 않아서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범위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잘안 보이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 우리는 내비게이션은 알아요. 이 내비게이션만 알면 고층 빌딩이 길을 가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괜찮습니다. 이 머리, 거리, 그리고 그 숨어 있는 도로, 굽이굽이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은 나를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도 시행착오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이 내비게이션 사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틈틈이 막히고 열리는 이 과정 속에 내비게이션은 가끔씩 우리를 재탐색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장 영원하도록 인도하는,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집 본향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팀, 바울의 팀이죠. 이 바울 팀은 정말 신나는 출발점이었어요. 시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육로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부터 역순으로 여행을 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무시아, 뭐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역으로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바울과 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도 함께 합세했다고도 보기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최소한 3명 이상의 선교팀이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는 선교의 투어의 플랜을 갖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시아, 그때 당시 터키 에게해 연안 쪽에 있는 아시아를 향해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좌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꽉 막혀요. 원인은 가리키지 않아요. 뭐가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그 행보는 막혔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회합니다. 다시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말하면 흑해를 향해서, 거기는 고대 도시요, 거기는 부촌이요, 거기는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면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 튀르키예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 아니죠? 북부 지역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 했더니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강성으로 막았다.

있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들이 막힌 것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막혔고 어떤 사건에 의해 막힌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 참 신기하죠? 저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좋은 일이었고 또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하는 목적도 좋은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막히느냐는 거죠. 좋은 일인데 그게 나쁜 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가는 건데 왜 그 길이 막히느냐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령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언제나 형통의 영, 추진의 영, 열정의 영, 원웨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뚫고 성령이 이끌면 뭐든지 잘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이런 엑셀레이터 같은 사역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끔씩 우리의 길을 나의 선한 길이라도 그걸 막기도 하고 브레이크하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하고 꽉꽉 막히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양날개 사역을 우리는 인정하고 갈 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네, 성령은 우리에게 형통도 하지만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막히냐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불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내가 혹시 속지 않았느냐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냐고 자꾸 오해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그 성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형통케도 하지만 성령은 불통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성령의 역사의 범위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시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막히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좌초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아홉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이끄는 형통의 열매들도 여덟 가지가 있지만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아홉 번째 가면 절제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차단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래요.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일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호너로 몰려가요. 어디로? 예, 드로아 항구로. 지도를 보면 저 바다 끝에, 저 위쪽은 흑해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에게해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에게 일이 막히고 절이 막혀서 코너로 몰린 곳이 어딨냐? 드로아 항구, 에게해 밤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에게해 밤바다는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시리고 찼어요. 너무 냉정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면초가로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히고 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마음의 충격, 또 당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한 게 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아예 탑재돼서 자동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키를 키면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켜지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을 따로 턴온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비게이션 성령을 턴온시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그는 어려움만 만나면 기도합니다. 자기를 가로막히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때로는 형통해도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사는 자예요. 그때 드로아 항구에서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서 그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비전 중에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를 통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막혔던 이 조각들, 좌측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 조각, 의문스러웠어요. 우측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 조각,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비전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길이 열리면서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며 큰 퍼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빌립보에서 유일한 여자 하나를 구원시킴으로 유럽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많은 걸 구원하는지 아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교회가 들어가면서 유럽 문명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 세계의 제국이 어딜까요? 유럽 연합이었습니다. 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을 리드하고 끌고 가는 것이 돼요. 근데 그 모처가 어디냐? 교회였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리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유럽 전역의 복음으로 확산되면서 문명이 바뀌죠. 사회가 바뀌죠. 정치가 바뀌죠. 경제가 바뀌죠. 종교가 바뀌죠. 미개했던 그 유럽이 문명의 헤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복을 받고 난 이후에요. 유럽이 배부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향해서 엄청난 바다를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서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로, 높은 뜻 교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전체적인 맵, 전체적인 이 그림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한화연구소 대림아파트 맞은편 대로변 거기에 110평 한 대지를 샀습니다.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내심 97평짜리를 사면 200평 조금 남짓해서 전체 건축률이 120평 정도의 작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를 할 계획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채지 않게 뒷집에 있는 한 필지를 거래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말하기도 했는데 저분들은 내가 목회자인 줄을 알고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3억 5천이면 거래되는 건물값도 없는 허름한 그 집을 20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엄청났죠? 20억. 1원도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답게 운영하고 순간적으로 놓는 순간 그 자연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은 부풀어짐으로 다 드러난다고 믿어요. 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강팍함을 통해 내 길을 막았지만 실제는 성령이 막으신 걸로 인정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 사장님께 서운했고 하나님께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저질러졌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내비게이션 턴온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이 신성동 통계는 두 필지가 연거푸 나온 부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못 짓나 하고 인간적으로 별 계획을 다 해봤지만 성령은 그 길도 가이표, 이 길도 가이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일인데 왜 성령이 이렇게 막으시나? 참 서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턴온 시켰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이미 스캔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곳을 우리가 탐색했을 때 이곳은 그린벨트였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앞뒤가 막힌 이후에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자연 녹지로 용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만 건축할 수 있어서 지상 작게 올라가고 지하를 다 파서 오늘 이 성전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계획한 건 120평이고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건 800평이 육박되는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제 뜻은 120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6배 정도가 큰 거였어요.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다. 바울로 적용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허비적허비적 동네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유럽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유럽 그 넓은 드넓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뜻이 바울의 뜻보다 훨씬 더 컸다는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야 우리 인생의 밤을 극복할 수 있고 인생의 막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밤에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아무리 깜깜해도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신통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 밤이 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만 밤이라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사업의 밤, 건강의 밤, 관계의 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밤, 막힘,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켜놓고 있었어요. 끄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세 배 넓은 곳이 생겼어요.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그분을 끄지 말아야 해요. 그분을 턴온시켜야 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요, 재탐색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흠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시아를 향해도 괜찮습니다. 비두니아를 향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이 내비게이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따를 때만이, 예,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럽은 그래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검투사들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허접하고 너무너무 폐허가 되고 저들의 가슴마다 영혼의 황폐함이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인의 껍데기에 속지 말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향하여 구걸했다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걸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라. 일본에서 1990년도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90년대 초에. 그때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이 되면 출근하고 밤이 되면 퇴근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 남성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출근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공원으로 가요. 하나의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때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번 달에 월급은 어디서 긁어다가 직장에서 받은 것처럼 위장해야 하나? 이런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90년대 초에 경험했던 중년층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하나의 늪지대에 가서 갑자기 싸늘한 시신으로 남는 일본의 한 시대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TV 다큐멘터리에서 집중적으로 방영을 했던 일본의 정보가 있습니다. 저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멋진 젠틀한 신사였는데, 우리 엄마가 멋진 숙녀였는데 어떻게 싸늘한 시신으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양복에 가려진 거예요. 퍼머에 가려진 거예요. 립스틱에 가려진 거예요. 화장빨에 가려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나보다 사회적인 지체가 높아요?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어요? 더 멋진 퍼머를 가지고 우리에게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가슴은 지금 황폐하고
저희들

0: 폐허가 되고 있고 명목은 유럽인이지만 실제는 아시아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이 유럽의 그대의 작금의 현실이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만 조명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뭐냐면 껍데기를 볼 때 저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 다 폭로했습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요. 나는 이미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아예 못한 걸 이미 다 폭로해서 가릴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 이제는 속에 가릴 것이 없어요. 이미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우리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인생.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가장 올바른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많은 유럽인으로 포장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마케도니아인,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마케도니아인들, 그들의 껍데기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영의 내비게이션의 조명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투사해서 보면 양복에 속지 않아요. 립스틱에 속지 않습니다. 퍼머에 속지 않아요. 껍데기에 속지 않아요. 관통하고 직관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금 불모지가 돼 있고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직장 상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열린 소그룹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결석 없는 주일이지만 우리의 지인들, 우리 베스트들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좀 뭔가 함께 목회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셀리더 하나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모티콘 하나라도 띄워서 셀리더를 외롭게 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함께한다고 함께 부추겨주는 의의 작대기가 되고 의의 받침대가 돼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함께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 축제로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을 받을 때 개인도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자, 여전히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턴온시킨 자들, 힘들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대고 아버지라고 불러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달성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실상은 지혜로운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그치지 말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탄다면 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막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가면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여섯 배로 더 좋은 길로, 유럽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나보다 더 멋진 직급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관하여 그들의 황폐한 가슴을 직시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당신의 길이요, 그분이 당신의 진리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라고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은 우리의 영혼을 낭망하게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몸부림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메이저 일명 스프링 소나타라고 하는 이 작품의 4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801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사실 이 봄이라는 제목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밝고 따뜻한 분위기 마치 봄날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스프링 소나타라고 이름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고전주의 시대에는 형식의 틀에 맞게 작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양식이었지만 베토벤은 그 양식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서정성과 또

감성을 담아 사람들이 이렇게 봄이라는 제목을 붙일 만큼 그런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사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등장하는 아주 밝고 심플한 주제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형식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메이저 작품으로 24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합창곡이죠. 대장간의 합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실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일트로바토르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잔필드의 녹턴 5번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작곡가 드뷔시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제 낭만주의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진 그런 양식의 시대가 인상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곡가마다 이제 새로운 음색 또 새로운 색채를 자신의 작품에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시기인데요. 드뷔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색채라는 음악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성의 질서를 조금 뛰어넘어서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음 음계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금지되었던 병행의 기법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상주의 어법을 만들어낸 작곡가인데요.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달빛이라는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나오는 피아노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을 플룻 버전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월광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마당이 북한에서 시작을 뜻하는데 네. 이 장마당에서 매대를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또 북한에서 그래서 이 장마당에 보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자리의 주인이 어딨냐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0: 네.
1: 당국에서 장마당 단속을 하면서 오는 긴장감도 있지만 생계활동이 거의 장마당뿐인 현실에 주민들이 많아서 격정적인 몸싸움으로

0: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1: 예. 당장 내일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척박한 저 땅 북녘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서 영의 양식 그리고 함께 육의 양식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됨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그 기도의 한 줄 그 마음과 함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녘의 주민분들을 위해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OPD의 오늘의 차차 한양이었습니다.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또 네. 서로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게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또 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OAP데이에서는 매일같이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샬롬! 저의 직장에서도 복음이 퍼지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그 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아멘.
1: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 함께 이렇게 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계신 곳에서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가 복음 통일의 출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도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2312님도 오늘 함께하셨고요.
1: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통일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0: 오, 예.
1: 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고백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요.
0: 네. 자,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전에서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이렇게 지역도 적어주시면서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이 하나 된가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자, 화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여러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호산나 접속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매일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북한 말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 가운데 북한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샵 1069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정말 복음 통일된 그날 이런 풍경이 많아지겠죠. 남남, 북녀, 북남, 남녀. 그래서 오늘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봐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새우젓이 왔다요. 아, 이거 완전 두껍 까는 거예요.
5: 두껍 까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아, 이게 두껍다, 이게 두껍다라는 말이구나.
4: 아니, 내 반응을 보면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맛보시라요.
5: 아우, 자기야, 이게 맛이 좋은 거야?
4: 아니, 다시 한번 맛보시라요. 이게 고소하고 달큰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칠맛나게 짭조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두껍 까는 맛이란 말이에요.
5: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거야?
4: 그럼요. 이게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요? 두껍 간다 해서 내가 큰 맘 먹고 장만했어요.
5: 그래서 얼만데? 아니 뭐 새우젓이 다 거기서 거기지.
4: 아휴, 이렇게 맛을 모르는 사람을 먹이려니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건 여보가 두껍 갑니다. 두껍 가요.
0: 맛있게 먹어주는 건 두껍 가는 남편에게 새우젓이 아주 두껍 간 거라고 두 배나 값을 주고 샀다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럴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자, 두껍 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요?
1: 네.
0: 북에서는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요거를 또 두 가지 보기를 내어드리는데요. 네. 1번이 으뜸 가다.
0: 으뜸 가다. 2번.
1: 두껍다.
0: 두껍다. 두껍가다.
1: 두껍가다.
0: 맛이나 아니면 뭐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네. 최고다 이런 의미거든요.
1: 두 말할 게 없다라는 맞아요. 표현이기도 한데
0: 네.
1: 두껍가다라는 말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0: 오.
1: 뭔가 이 어감도 그렇고
0: 네.
1: 요 정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표현이야말로 나중에 진짜

0: 구할 때 좀 맞아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상균동무 외모가 아주 투겁합니다. 저 이 말 들어보고 싶어요.
0: 아주 두말할 것 없이
1: 최고다.
0: 굉장하다.
1: 굉장하다.
0: 그렇죠.
1: 자, 이런 뜻입니다. 1번
0: 으뜸가다.
1: 으뜸가다이다. 2번
0: 두껍다.
1: 두껍다. 독한 말입니다. 두껍가다라는 뜻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자, 정답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두껍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칭찬 아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멘.
1: 네, 이 정도는 힌트 됐을까요? 네, 믿음이 으뜸가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믿음이 두껍다. 어? 둘 다 괜찮은데. 자, 정답 어디로요?
0: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형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1번 으뜸가다 2번 두껍다 가운데 우리 두꺼우신 청취자분들이 참 두꺼우시잖아요. 네. 정답도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출석 인사도 맞아요, 해주시고 맞아요. 기도도 해주시고
1: 네.
0: 요 두껍다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집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 카드까지 꼭 받아가세요. 네.

0: 북한 바로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1: 예.
2: 아,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회룡시 농촌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 예.
2: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1: 네.
2: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끌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2: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2: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1: 예.
2: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잊혀진 노인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근데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더욱
1: 네.
2: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1: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2: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1: 네.
2: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 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지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2: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 예.
2: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1: 예.
2: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1: 네.
2: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2: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1: 네.
2: 예,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1: 예.
2: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1: 네.
2: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2: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0: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1: 네.
0: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좁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 배만 부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좁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가능하신 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또 주변에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물을 읽는데 2분,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0: 행복한 바로보기에 이어서 함께하신 찬양은 송경비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병초의 문제 다시 드리기 전에 통일이라고 남기시면 오늘의 기도카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병차의 퀴즈가 두겁 가다.
0: 네.
1: 북한어 두겁 가다가 무슨 뜻일지잖아요.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두껍다인데 이 통일이라는 기도문 한 장 받아보신 분들이 모두 두겁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0: 야, 그럼요. 복음 통일에 대한 열정도 두겁 가시고 믿음도 두겁 가시고 저는 외모도 이런 분들은 외모도 두겁 가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참여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1: 두껍다.
0: 네,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접속 찬송으로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선물들 받아가실까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정답은요?
2: 오늘 두 곱 가는 분들이 다들 선물을 받아가시겠죠. 네. 1번 으뜸 가다가 정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리고 외모도 두 곱 가는 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지현 씨는 그래도
2: 저도 아니죠.
0: 아직은 두 곱 가는 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2: 아니, 다 크리스찬이면 해와 같은 얼굴로.
0: 아멘.
2: 아멘.
0: 은혜가 넘치면 두껍가는 얼굴로 오늘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을 받게 되십니다.
2: 네,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니까요. 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두껍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당첨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2: 계속해서 도전하시겠죠?
0: 그럼요. 저희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도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두껍간의 우리 OFP데이 가족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도 두껍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저희가 더 많은 선물 좀 협찬 받아가지고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2: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2: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에게 오너라. 그들은 멀찍이 서서 경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결코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모든 법도와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낭독하니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세가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교훈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내게 주겠다. 모세가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 있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4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북극에 사는 아크틱 턴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아크틱 턴, 이 작은 새는요, 해마다 지구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한대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시 남극에서 북극까지 무려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새가 목적지를 다 알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짙은 안개를 만나기도 하고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결국 다시 길을 또 찾아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작은 몸 안에 어떻게 그런 방향 감각이 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모든 길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앞이 흐릴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크틱턴이라는 작은 새에게 길을 알려주시듯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방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가야 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두끼의 두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입니다. 자, 아크틱타운이라는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했죠. 실제로 이런 새가 있느냐. 네. 우리말로는 보통 북극제비 갈매기로 알려져 있대요. 이 새는 지구에서 가장 긴 이동거리를 가진 철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북극에서 번식한 뒤에 남극까지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해 이동거리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작아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작은 몸으로 거의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도는 셈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추적장치를 달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바람의 흐름과 지구 자기장 등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지? 이 이유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아크틱턴, 네, 북극제비 갈매기 말씀드렸는데 이 새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능력이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아멘! 네, 소리도 치시고 문자로도 함께 하시죠. 샵 9330으로 아멘이라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물으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스튜디오에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 아니야, 이 표현도 약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만한 분들이 아무튼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도시의 기쁨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분들 처음 만나 뵙겠지만,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야, 이런 팀이 있었어.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음악과 침묵 사이에도 긴 위로가 흐를 때가 있죠. 자, 오늘 도시의 기쁨에서는요, 국악의 기쁨 울림 위에 쉼과 평안을 담아 노래하는 팀, 국악 프로젝트 사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분이 한 분 계시니 네, 형제분이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에서 피아노와 편곡을 하고 있는 오예찬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예찬 형제.
1: 네.
0: 누가 봐도 크리스찬.
1: 네, 그렇죠.
0: 누가 봐도 그 모태신앙.
1: 네, 그렇죠. 네.
0: 누가 이름을 지으셨어요?
1: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0: 이야, 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우리, 가야금 하시는 자매님.
2: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프로젝트 사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박찬희입니다.
0: 아, 대표님이세요?
2: 네.
0: 이야. 이 대표님을 또 이렇게, 눈앞에서 같이 뵙자니. 저랑은 하여튼 뭐 레벨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또 즐겁게 이걸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 더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정다솔이라고 합니다. 다솔이란 이름도 사실 크리스찬, 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0: 아, 그런 뜻이에요?
3: 네, 맞아요. 솔로몬처럼 현명하게 살으라고, 네, 지어주셨습니다.
0: 제가 아는 수많은 다솔들이 있는데 그 다솔들은 모두 그런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아마 다솔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뜻을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이라는 팀을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국악 프로젝트 팀이에요.
2: 네.
0: 우리 대표님이.
2: 네네.
0: 예, 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예, 또 처음 팀을

0: 만들 때부터 뭐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이 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전통과 현재를 잇는 사이, 예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면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국악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소리와 침묵 사이, 전통과 현재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사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감정과 흐름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머무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팀을 만들 때에는 너무 전통적인 틀 안에만 머물기보단 지금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국악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보다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단순한 연주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하며 전통의 깊은 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넣어서 사이라는 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이야,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사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악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국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고 거리감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만 해도요 오늘 가야금 검은고를 볼 때마다 이 구분하기 어렵고 오늘 가져오신 게 해금?
2: 네, 해금이요.
0: 저는 그 음악 시간에 해금과 아쟁을 늘 틀렸습니다.
2: 아, 옛날 교과서에는 해금이 네. 아쟁으로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럼 같은 악기예요?
2: 아니요, 완전 다른
0: 악기잖아요.
2: 네, 완전 다른 악기예요.
0: 그 제가 음악 시험을 날 때마다 그 보기에 그 그림과 함께 그 맞히는 그 문제가 나면 늘 틀렸습니다. 아무튼 뭐 저뿐 아니라 이제 국악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 그 국악에다가 신디사이저, 그렇죠?
2: 네네.
0: 네, 지금 신디사이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악기는 아닌데, 이렇게 같이 접목한 이유가 있는지.
3: 네, 처음에는, 국악에 이런 사운드가 어울릴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한테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공연을 보신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은 대중적인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편곡을 하면서 국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처음인데도 귀에 참 잘 들어온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용기를 얻고 조금 더 과감한 시도,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그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시도인데 그 안에 또 연주를 멋지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청취자들이 또 안 들어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그렇습니다.
0: 한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먼저 해볼까요? 지금 준비된 곡들 중에서.
1: 아, 저희, 기도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그런 찬송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사의 말이 저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기도라는 노래를 네 연주해 봤습니다. 네.
0: 네, 자 기도라는 곡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1: 네네.
0: 네, 첫 번째로 기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아 국악기와 또 신디사이저가 만나니까 또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라는 내용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주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어우, 저는, 야, 이 처음 그 신디사이저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악기가 언제 얹어가는데, 야, 이 조합이 이렇게 멋지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 해놓고 나서 후회 안 했을 것 같고, 네. 듣는 여러분들도, 야, 이런 또 멋들어진 하모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팀원분들, 지금 오늘 세 분 오셨는데 한 분이 더 있는 거죠?
1: 네, 저희 보컬까지 네. 있습니다.
0: 보컬까지?
1: 네.
0: 야, 오늘 보컬은 못 뵙지만, 다음번에 한번 모셔가지고 보컬까지 한번 더.
1: 네네.
0: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처음 국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릴 때부터 국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야, 나는 이 소리가 좋다라는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지, 뭐 한 분 한 분 뭐 신디사이저도 있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방과후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가야금 부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청을 안 해가지고 폐강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가야금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야금을 너무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정말 그 가야금 수업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근데도 다른 요일에도 매일같이 가야금 거기 창문을 넘나다니면서 그렇게 가야금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아기 때부터. 네, 네.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가야금을 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해금 연주자는 어떻게?
2: 네, 저도 사실 제일 처음 이제 해금을 접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 방학 강습을 다니면서였는데, 그때 이제 사실 해금뿐만 아니고 뭐 가야금, 장구, 뭐 단소 이런 것까지 다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해금 수업을 들을 회차에 이제 발표회 같은 걸 하면서 해금 선생님이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권유를 해주셨는데,
0: 예.
2: 그때는 슬프게도 저희 집이 이제

0: 그렇게 막 여유 있지 않아서 엄마가 나중에도 하고 싶으면은 해라 라고 하다가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잊혀졌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국악을 연주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냥 혼자 연습을 할 때 이런 찬양을 연주하면서 저 혼자 은혜 받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네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저 우리 건반은 어떻게 될까요?
2: 저는 사실 국악인은 아니고요. 네. 제가 국악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마 아나운서님과 거의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저보다 좀 더 나으실 거예요.
2: 최근에서야 조금 국악을 배우고 있고요. 네네. 저는 사실 교회 음악 특히 네. 반주자로서의 좀 목표를 갖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음악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렇게 살다 살다가 네. 지금 국악 하시는 분들까지 만나서 예. 그런데 이것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예. 어, CCM을 하는데 CCM을 조금 색다르게 우리는 국악으로 해보고 싶다. 혹시 네. 같이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서 네.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야, 그 대표님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네.
3: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네.
1: 그러니까.
2: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1: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악 프로젝트 팀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에 좀 쓰임 받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국악기 소리는 이제 사람 마음을 좀 묘하게 울리는 게 좀 있어요. 어, 연주하시면서 아 음악이 누군가를 진짜 위로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0: 네 공연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음악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공연 후에 어떤 관객분이 저희한테 오셔갖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연주를 듣는 동안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다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저희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국악이 처음이라고 하셨던 분이 공연을 끝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울렸다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으셨는데 그때 이제 음악은 언어나 설명보다 더 깊게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주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음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뭐 팀 소개 보면 그 음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팀이 음악 안에 가장 담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그 안에 신앙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3: 네 저희가 음악 안에 가장 담고 싶은 메시지는 위로와 회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음악을 듣고 짧은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은 특히 사람의 감정을 깊이 담아낼 수 있는 음악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국악기의 울림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따뜻함과 여백이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힘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신앙은 음악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국가대표 경기에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면 내일도 아닌데 되게 뿌듯하고 하잖아요.
3: 네네.
1: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교회나 이제 기독교 행사들을 하실 텐데 네. 그런 연주할 때랑 또 일반 무대도 하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3: 네네.
1: 네, 그렇게 할 때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기억에 나는 집회나 무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는 이제 집회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는 2021년 추수감사절 맞이 예산에 있는 서북교회에서 이제 저희 팀 촉청 음악 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른 멤버들도 있긴 했지만 그때 이제 사실 저희의 약간 간증처럼 말하면서 막 울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그냥 저희끼리 은혜를 더 받아서, 네, 울다 내려왔던 기억이 있고요. 일반 무대에서는 관객분들이랑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국악의 매력을 편하게 전달하는 데 사실 저희가 집중을 하는데요. 교회나 기독교 행사에서는 연주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찬양을 연주할 때는 단순히 곡을 잘 연주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이 음악

0: 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를 받고 마음이 울려서 울다가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연주를 하자라는
1: 네.
0: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서는 올라갔지만 찬양도 못하고 그냥 손만 움직이다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뭐 지금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해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분들이 연주할 땐 얌전하신데 실제로 얘기할 땐 그러진 않은 편인 것
2: 아, 맞아요.
1: 같고.
2: 저희 진짜
1: 네.
2: 텐션은 진짜 대단하긴 해요. 저희.
1: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텐션이 높지 않은데.
2: 아, 그런가요? 저희 다 친해서.
1: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듣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또 이제 받으시는 은혜를 그래서 더 많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귀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 하나 연주를 또더 들었으면 좋겠어서
2: 네.
1: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2: 저희 은혜라는 곡인데요. 지금 저희 신디사이저 오예찬 연주자님께서 직접 가야금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편곡한 곡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언제나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해봤습니다.
1: 네. 자, 은혜. 참 은혜되는 곡인데 이 곡 여러분들은 평소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연주하거나 부른 걸 들어보신 적은 많겠지만 이 신디사이저와 국악계 같이 협연을 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국악 프로젝트 사이가 연주하는 은혜라는 곡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이제까지 들었던 다른 그 어떤 연주에 비해서도 참 월등히 좋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저희가 듣지는 않았지만 네. 가사가 그냥 싹 보이는 것

0: 듣는 말은 뭔지, 또 팀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나 뭐 또 가장 예민한 분 누가 있는지.
1: 생각보다 팀원들 성격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2: 네. 저희 다 하이여서. 네.
1: 그리고 늘 합주할 때마다 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0: 네.
1: 같고
0: 네.
1: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에 이제 합주를 시작하고 음악을 딱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음악에 진심이고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국악이라는 그 카테고리 장르상 특징이 조금 서로의 작은 호흡이나 그런 감정선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는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편에서 서로가 뭐 합주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든 일을 진행하면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는 편인데
0: 네.
1: 그래도 서로 이렇게 또 많이들 공연 다니세요. 또 국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다니시면서 또 최대한 티 안 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0: 예.
1: 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팀원들도 음악적으로 비슷한 결을 점점 찾아가는 것 같고 잘 이해하고 서로를 잘 맞춰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네. 그 잘 먹는 분들이요. 성격이 보통 좋아요.
1: 그쵸?
2: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3: 저희입니다.
2: 네.
0: 우리끼리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또 성격도 좋고 또 신앙도 신실하신 네, 국악 프로젝트 사이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라는 팀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단순한 공연팀이 아니라 사역적인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또 믿는 분들이 그렇게 모이셨으니까.
2: 네.
0: 맞죠?
2: 네.
0: 네.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2: 네. 아, 뭐, 저희도 아직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이라는 팀을 통해서 단순히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결하는 일을 원하신다고 저희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마음둘 곳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저희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작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대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연주보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위로를 음악 안에 담아 전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국악이라는 장르 안에도 충분히 따뜻함과 은혜 그리고 깊은 감동의 담길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하고 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늘 부족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참 그렇게 또 겸손하게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 이 팀이 참 된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두시의 기쁨은요 국악 프로젝트 팀인 사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한 얘기니까 음악할 때 영적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느꼈던 순간이 기억이 나시는지 저 연주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컥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3: 네, 저희는 연주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음악이 단순한 연습이나 공연이 아니라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찬양을 연주할 때 가사들이 마음에 깊게 들어오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연주하면서도 스스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주 이제 예찬 씨가 악보를 올려주면은 저희가 각자 연습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은혜 받았다. 나 너무 은혜 받고 있다 하면서 서로 이제 단톡방이 이제 네 활발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관객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계시거나 공연 후에 마음이 편해졌다던가 위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찬양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곡을 연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요.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무대 위에서 문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이 가장 감사하고 정말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잠시 후에 마지막 연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라는 문자를 주셔야 이분들이 또 이 힘이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자는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0: 세 분이 지내시는 곳이 다 달라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0: 한 분은 공주?
2: 네, 네 맞습니다.
1: 저희 해금 네. 충남 공주.
0: 충남 공주. 한 네. 분은?
1: 저는 오송에 살고 있어요.
0: 오송에서. 네. 또 한 분은?
3: 저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0: 이야.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세 군데에서 오신 거예요?
1: 네.
0: 여러분, 이거 전국적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귀한 팀, 이렇게 멀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라면 정말 그 어떤 것도 제쳐두고 이렇게 오는 팀인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시간이 또 그럴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국악 프로젝트 사이가 전하고 싶은 어떤 위로의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많이 지쳐있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음악을 하면서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악과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과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쉼이 되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고 잠시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0: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일 적당한 시간에 걷고 계십니다.
1: 네. 아멘.
0: 자, 오늘 프로젝트 팀 사이와 함께 아쉽지만 네,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연주될 곡이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은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그 찬양하고요. 아리랑을 엮어서
0: 오.
1: 네 연주한 곡입니다. 그래서 국악의 울림 속에서 조금 네. 더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0: 네. 자, 국악 얘기하면 또 아리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또 우리 찬양과도 참 잘 어울리는 네. 자, 이 곡을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국악 프로젝트 사이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오셨으면 좋겠고
1: 그때는 네, 꼭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네.
0: 그 못 오신 한 분이
1: 그러니까요.
0: 같이 오셔서 네. 그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고 자, 이 세 분 또 국악 프로젝트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여러분들이 음원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직접 연주한 겁니다. 네, 국악 프로젝트 팀 우리가 스튜디오에 와서 조금 전에 정말로 라이브로 연주한 거니까 야, 이게 이렇게 좋나? 그 생각이 드신다면 국악 프로젝트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멋진 연주까지 하니까 참 좋죠.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들이네요. 네, 이 팀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 이 남은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한 작은 새를 아시죠? 네, 북극제비 갈매기. 그 작은 새도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 멋지게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굳건하게 믿어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 한 영혼을 깨우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극동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 찾게 되는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퀴즈 정답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
1: 와, 왜 이렇게 웃어?
0: 아니, 어제 뭐 성우신 줄 알았어요. 성우.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가 방송 직전에
1: 네.
0: 홍지
1: 네.
0: 연습을 했는데
2: 네.
0: 목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네. 데뷔하셔야겠어요.
0: 그러니까 연기자인지 성우인지. 아, 근데 퀴즈도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2: 네, 반했잖아요.
0: 자, 오늘도 퀴즈가 꽁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꽁트를 내드릴지 여러분 딱 듣다가 이제 정답 중간에 보내셔도 좋고요. 다 끝나고 다 듣고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고요. 아니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지금 다운로드 된 분 거기서 여러분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정답을 주시는데 정답만 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정답은 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내가 교회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이라고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한 문자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 퀴즈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꽁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대환장 파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는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 스마트폰 로밍이 필요 없던 시절. 왜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한국어 하나로 미국 사람도 대만 사람도 다 소통되던 대박 편한 시절. 그런데 인간의 DNA에 교만의 고집이 또 발동하게 되었는데.
3: 여러분, 우리 맨날 땅바닥에만 살지 말고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1: 옳소, 옳소, 옳소!
3: 높게 탑을 쌓아 우리가 대장이다 하고 소리쳐 보자고요.
1: 높은 탑? 오케이. 자, 그럼 기술 들어갑니다. 벽돌 팍팍 구워왔습니다. 시멘트 팍팍 바르고 하늘 꼭대기까지 고고씽! 탑 꼭대기를 저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자고요.
3: 아, 이 속도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하겠는데요.
1: 옳소, 옳소, 우리가 최고다.
0: 헤라, 니야, 아주 난리가 났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구르르 쾅쾅 번쩍 지릿지릿.
3: 깜짝이야. 아니 방금 정전인가? 아니 뭐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벽돌 좀 빨리 갖다줘요. 비 오기 전에 쌓아야 해.
4: 네? What? Who are you? Are you hungry?
1: 아, 배고프냐고 묻잖아.
0: 어우, 얼씨구.
3: 아우, 뭐라는 거야. 이 시국에 웬 영어? 장난치지 말고 벽돌 달라고요. 벽돌.
4: No, entiendo. Adiós.

0: 나는 싫어. 갈 거야.
1: 오 마이 갓. 저런. 안타깝군요.
2: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고고싱하던 양반이 왜 저래? 어? 아니 저기 김 씨는 왜 프랑스 말을 해? 어? 박 씨는 왜 중국어로 샬라샬라? 어, 내 말이 안 통해. 아, 어쩌면 좋아. 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섞어 놓으셨구나.
1: 자신들의 이름 하나 날려보려다 서로 대화조차 불가능해진 인간들. 결국 이 탑의 공사는 강제 중단되고 그들은 강제로 짐을 싸게 됩니다.
2: 아, 머리야. 야, 영어 쓰는 너는 미 대륙으로 가고 스페인어 쓰는 너는 남미로 가. 소통 불가, 공사 중단. 어, 빠이빠이 흩어져. 대환장 파티.
1: 그렇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꽁트 속 탑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말이 섞여서, 언어가 섞여서 혼잡해졌다는 뜻의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자, 보기 나갑니다. 1. 에펠탑. 2. 바벨탑. 3. 미륵사지 석탑. 4. 탑하네.
1: 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자,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석탑이냐, 탑하네. 아주 탑해. 이거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거 뭐,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은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대신에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4: 네.
1: 뭐 힌트 있습니까? 힌트?
4: 힌트. 이야, 이거 어쨌든 탑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탑하네. 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네. 같은데.
1: 네. 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4: 미륵사지가 미륵사지가 그때 있었을까? 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거기 있을 것 같은 탑.
1: 예. 자.
4: 너무 많이 좀 안 돼.
1: 탑입니다.
4: 네.
1: 자, 그러면은 내가 정답 알겠다. 근데 보니까 아까 네. 세 분의 연기가.
3: 네.
4: 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 연기가. 옛날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와, 연기까지
1: 목사님
4: 해야
1: 거의
4: 돼서.
1: 뭐 연기자예요, 연기자.
3: 네.
4: 숨은 재능이.
1: 오늘 목사님 맡은 게 인부잖아요.
3: 네.
1: 목사님 목회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노가대 좀 하자.
3: 아니 완전 딱이었습니다.
1: 아니, 딱이었습니다. 네.
4: 권사님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요.
3: 전 집사입니다.
4: 아 집사님. 아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
1: 집사님 아, 웃음은 참, 네. 어디 그 영화 네. 애니메이션에서 네. 많이 들어본. 야. 네.
4: 아 이거 좋아요.
1: 흉내도 못 내겠어. 네. 흉내도 못 내겠어.
3: 엄청 와. 많이 보내주셨네요.
1: 와 이분 연기 탑입니다.
4: 연기 탑.
1: 와 이거, 센스.
4: 아 센스 기가 막히네. 우리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번 에펠탑, 2번 바벨탑. 3번에 연기 탑을 쓸 걸. 대단하시네요.
1: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정답 알 것 같아요. 그렇죠?
4: 네.
1: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주시대요. 자 방학생, 무교생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면 무조건 선물이니까.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 방학생 있으면 쿡쿡 찔러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답 옆에 방학, 무교, 통화 가능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투 퀴즈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섭탑이냐 답답하네
2: 답답하네 진짜
1: 자 정답은 바로
3: 바벨탑
1: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2: 2번 바벨탑입니다.
1: 바벨탑 때문에 아까 봐 이렇게 토익시험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외국어 공부 뭐 얘기하면서.
3: 정말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였는데 흩어지게 해가지고 여러 언어가 생긴 거잖아요. 목사님.
2: 참 이 바벨탑.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대표적인 반역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예.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피조물.

0: 어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으면 네. 아이 저 같은 그냥 천둥 번개를 내리거나 예. 바벨탑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혼쭐을 내줄 텐데 네. 아니 그런 벌을 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
1: 예.
0: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1: 네네.
0: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1: 네.
0: 어쩌면 이 바벨탑이 인간의 반역의 탑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기회를
0: 그렇죠.
1: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맞아요.
1: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0: 아, 내 네. 만약에 내 성격 같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거 나를 어떻게 또 용서해 주시지?
1: 네.
0: 아, 이거 너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1: 그렇습니다.
0: 좋으신 분입니다.
1: 오늘도 이 새끼라 통해서 이 퀴즈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회예요. 기회.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네. 부르시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다 선물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네.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자, 그중에서
0: 선택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가장 빠르게 보내신 4466번님께 선물을 드리겠고요. 아깝게 2등으로 보내신 1426번님께 또 선물을
0: 네.
1: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퀴즈 때는요. 100번째 보낸 예. 6076번님
0: 100번째 네.
1: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0: 네.
1: 세 분의 연기가 할리우드 감이라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뭐 속눈샘 치고 이분 선물
0: 칭찬하면 선물 네. 잘 주는 것 같아.
2: 네.
0: 딱 보니까 우리 PD님이 칭찬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1: 두 분 네. 연기 안 하고 또 세 분 저까지 끼워줘가지고 5766번님 선물. 자, 우리는 네. 또 저기 늦게 와도
2: 네.
1: 예수님도
2: 네.
1: 늦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는 게 중요하지. 자, 7718번님.
0: 네.
1: 아유, 늦게 운전하다가 지금 늦게 보내셨는데 우리 7718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방학생들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0: 아, 방학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1: 오늘 많이 왔어요.
0: 네.
1: 자, 이분들 다 우리가 선물 다 드립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첫 번째 6938번이에요.
0: 네. 방학 중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입니다. 6938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1: 이분 그냥 방학이라고만 쓰셨는데
0: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몇 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6938.
1: 6938. 바로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0: 네.
1: 예. 자, 여기
0: 네.
1: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3: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1: 어, 그러세요? 뭐 작업 중이신가 봐요. 여러 작업이 네. 옆에 들리네요.
3: 네.
1: 좀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예, 네, 말씀하세요.
1: 예, 예, 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십니까?
3: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작업 중에
1: 작업 중이세요? 네. 그러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3: 화성시요.
1: 어디요?
0: 화성.
1: 화성.
0: 네.
3: 네.
1: 몇 년 방학이세요?
3: 지금 조금씩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하신가요?
3: 한 1, 2분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겠다.
0: 1, 2분 작업. 작업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가 봐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 정도는 통화 되세요?
3: 예.
1: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선물은 이따가 여쭤보겠고,
3: 네.
1: 교회 몇 년 쉬세요, 지금? 몇 년 쉬고 있어요?
3: 한 5년. 5년.
1: 5년.
3: 네.
1: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예전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차에서
1: 예.
3: 운전하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1: 예.
3: 이제 근무 중에도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1: 원래 듣고 있다가 원래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5년 됐다는 거잖아요.
3: 예.
1: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으니까
3: 예.
1: 아까 그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6938번님

0: 기회 드린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네, 거니까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바쁘시지만 그 네.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제가 지금 국무진을 죄송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 이따 근무 네. 끝나고 전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0: 저희가
2: 할게요.
0: 방송 끝나고 네. 바, 예, 예. 전화를 드릴게요.
1: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전하게 하세요.
1: 예.
0: 자, 오늘 그러니까 카센터, 아, 카센터에서
2: 네, 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듣는데 근무 시작 딱 되셔서
0: 그러면 아, 고치는 딱, 차에다가 네. 106.9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차를 고치시나 봐요.
2: 아니 스피커 틀어놓고 작업장에다가
0: 카센터 틀어놓고. 전체 틀어놓을 거야?
2: 그럼 그럼요. 와. 대부분 일하시는 오. 분들 다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0: 오,
2: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0: 6938.
2: 이따 끝나고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자 우리 2839번님께 이 시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분인데
3: 네, 궁금하네요.
2: 2839
0: 어, 이분은 아주 짧은 방학인데 이때 딱 저희가 네. 잘라드려야 됩니다.
2: 3개월
0: 3개월 잘라드려야 돼요.
2: 네, 자, 2839 전화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이
0: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2: 네,
0: 일반 전화로 아, 전화 안 받지만
2: 네
0: 다시 한번
2: 다시 한번 시도. 하, 오늘도 네 2839번 일반 전화 전화로 가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2839번. 아, 네.
0: 자, 제가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우리 PD님은 한번 탁 또 하면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0: 자 2839번님 드디어 갑니다.
4: 네 여보세요.
2: 우와
0: 구분하길 잘했네요. 자 저 김인수 PD입니다. 예.
4: 네 안녕하세요.
0: 집에서 받으세요?
4: 아, 네 지금은 운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0: 아 집에 딱 도착하셨구나. 집이 어디예요?
4: 여기 마산이요.
0: 마산.
2: 마산.
0: 어, 그러시구나. 일이 지금 빨리 끝나셨네요. 이 시간에 항상 끝나시나 봐요.
4: 아, 아니요. 저 지금 아기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가지고.
0: 네네.
4: 네, 문화센터 갔다 왔어요.
0: 아, 문화센터. 그렇구나. 아기는요, 아기는? 집에?
4: 아기요? 예. 아기 지금 옆에 있어요.
0: 옆에 있고. 그러면은 3개월 방학이라고 쓰셨는데.
4: 네.
0: 혹시 아기 낳고부터 지금 방학인가요?
4: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2: 축하해요.
0: 방송은 뭐 옛날부터 들으셨어요?
4: 아니요, 문화 다니다가.
0: 네.
4: 운전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켜져가지고 듣다 보니까.
0: 아, 어, 우와. 문화센터 다니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췄군요.
4: 네. 네.
0: 마산, 그럼 창원 극정 방송 듣고 계시는구나.
4: 아, 네, 맞아요.
0: 오늘 혹시 방송 처음 들었어요?
4: 아니요, 여러분 듣고 있다가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0: 오늘 이 프로는 처음 들으셨구나.
2: 새끼라 처음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4: 네.
0: 2839번님처럼 교회 방학하시는 분들 방학 끝내게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4: 아, 그렇구나.
0: 3개월이 3년 되기 전에 저희가 딱 끊어드려요. 네.
4: 아이, 감사해요.
2: 아니, 방학 끝나면은 본교회로 가시는 거죠?
4: 네 맞아요.
2: 아 그래요. 유아 방학이네. 그럼 유아 휴직이 아니라 유아 방학. 아기 나서.
0: 자 우리 2839번님 네.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일단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4: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세트, 강화섬 김치에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4: 연어?
0: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과내에서 네.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네.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4: 엄청 많은데요.
0: 네.
2: 갖고 싶은 거 하나만.
4: 연어가 있다고 했나요?
0: 네네. 네.
4: 아, 그럼 연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연어. 우리 아기도 한 3개월 됐어요?
4: 네, 아기는

0: 지금 8개월.
1: 8개월 정도 되면은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충분한
2: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아세례 받고 해야 되겠는데 예. 빨리 가서
0: 유아세례도 받았어요.
1: 받았어요.
2: 아, 받았어요. 아 이거 축하하네. 야, 이 방학 중에 내가 축하 방학은 내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네. 축하 방학 와 이거 그렇지 뭐 애기 낳았으니까
1: 그러니까.
2: 와 축하 방학 아, 그래 근데 계약할 때가 됐네 딱이죠.
1: 자 언제 교회 다시 돌아갈 생각이셨어요?
0: 가야겠다 하는데
2: 그리고
0: 아기가 계속 감기도 걸리고요.
2: 아 예, 그랬구나.
1: 예. 가야겠다 하지만 뭔가 잘 계속 미뤄지고 그러고 있죠?
0: 네 계속 그러고 있고
1: 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이 딱 옆에서 도와드리거든요.
2: 맞아요.
1: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시는 걸로.
2: 그래요. 그 잠깐 아, 8개월이면은 예배 시간에 잠깐 가서 네.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1: 자 자 우리 아이고 뭐라고 하는
2: 아유 가겠다잖아 아기가 옆에서 저 가요 엄마 저 갈 거예요 그러잖아 바로
0: 갈 거야
1: 그래 예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네
1: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요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이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1: 아, 지금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이 네. 네. 그 어린 학생
3: 네. 뭐
1: 그 동화책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2: 우리 아기가 있잖아 옆에. 아기도 다 듣고 있어요.
1: 우리 엄마도 딱 애교 섞인 목소리다. 네. 평소에 우리 애교 많으시죠? 2839번님.
0: 아 저요 뭐 항상.
2: 항상.
1: 그러니까 애교 착착이 돼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 경상도에서 그 좀 이렇게 애교 많은 여성분들 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2: 저 요즘에 예. 딸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예. 자꾸 이렇게 아기들이 예뻐 보이고 부러워지고 자꾸 그래요. 네.
3: 네. 할아버지 되시려고요.
2: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러기고 싶은데 아유, 마음이 그렇다고.
1: 자 2839번님 네. 우리 아기가 또 유아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8개월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아기와 함께 다시 꼭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대에 우리 아기와 함께 계속 들어주시고 교회 잘 갔다 왔다 이런 또 문자도 좀 저희가 기다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야 애교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3: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예. 가장 신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참 힘들어요.
2: 맞아요. 제일 힘들 때. 맞아요.
3: 네.
1: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
3: 네.
1: 이게 뭐 말씀이 귀로 그쵸.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3: 네. 그리고 또 교회 출석하려면 아기 짐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
2: 맞아 맞아.
3: 그래서 맞아요. 이해는 가지만 예. 방학이 길면 안 된다.
1: 맞아요.
3: 우리 아이를 위해서
1: 맞아요.
3: 네. 일찍 계약을 해야 한다.
2: 그래도 네. 그 참 힘들게 갔다 오면 보람 있고 또 한 주 네. 살아갈 힘을 그래도 얻는 거예요.
3: 맞아요.
1: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 3년으로 바뀌는 분들
2: 맞아 맞아. 아기들 낳고 힘들고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자 이번에는 5년 방학이라고
2: 5년 방학
1: 정확히 적어주신 분
3: 7114님
1: 자, 7114번님 자 오늘 바쁘게 갑니다. 방학생들 많아가지고요. 왠지 어? 여보세요?
4: 네.
1: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네, 운전 중이신가요?
4: 네, 그렇긴 합니다.
1: 그러면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라디오를 꺼주시고 정차. 바로 안 될까요, 정차?
4: 정차를 지금 올림픽대로라서.
1: 그러면은 저희가 5분 뒤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7114번님. 5분 뒤에 어떻게든 한번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한 7분 뒤에.

0: 1분 뒤에.
1: 아, 네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0: 네네네. 네. 아, 이따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자, 이게 꼭 보면은 정차, 네. 정차하시고 통화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2: 그래요. 네.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정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네.
0: 네. 자, 자, 이번에 또. 오.
3: 14년 방학이신 것 같아요. 오. 네.
2: 7956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7956.
0: 7956번님 바벨탑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방학 14년. 14년. 자, 분위기가 제가 수화기를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4년 방학. 아우,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14년 방학.
0: 그러게요. 근데 14년인데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다.
2: 그래요.
0: 감사해요. 네.
2: 맞아요.
4: 여보세요?
0: 자,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아 예예. 예.
0: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서 예, 지금 예, 전화 예. 받고 계세요?
4: 아 저 차에서요.
0: 아 차에서 운전하고 계세요?
4: 아 지금 잠시 정차 중입니다.
0: 어 그래요.
3: 잘하셨습니다.
0: 혹시 전화 올 줄 알고 지금 정차하셨나요? 예? 네?
4: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아 제가 병원 간다고.
0: 예예.
4: 예. 아. 저 병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0: 어머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4: 예예. 예.
0: 어 그러시구나. 아,
2: 그러시네.
0: 지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4: 울산입니다.
0: 울산.
2: 울산.
0: 울산. 예. 14년 방학이면 방학이 좀 길어요.
4: 응? 아 예.
0: 예. 어떻게 좀 길게 지금 방학을 맞고 계시는데 이제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는데
4: 예.
0: 예.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4: 아, 극동 방송은 자주 계속 듣고 있었어요.
0: 자주 계속 누가 알려 줘서요? 예. 아니 우연히?
4: 아니요, 아니요. 저 전에 교회 생기면서
0: 네.
4: 그 울산에 극동 방송 생기면서부터 바로
0: 예.
4: 그 나, 저 채널 그 차에 채널 고정 시켜놓고
0: 아 그럼 방학 전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2: 네.
0: 근데 지금 방학 중에서도 계속 듣고 계시고 이 새끼라도 몇 번 들으셨죠?
4: 어 새끼나 이 시간 때는 솔직히 그 저 근무 중이니까
0: 예.
4: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듣고
0: 오늘 처음이에요?
4: 아니 아니요 몇 번 듣긴 들었어요.
0: 그렇구나.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하는 건 아시죠?
4: 예예예. 예, 예.
0: 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956번님 선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못 도망갑니다. 오늘 못 도망가.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네요.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4: 아니요 아니요.
0: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4: 어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0: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나? 그리고 딱 귀에 꽂히는 거.
4: 레모나. 아 그 지금 어머니 나오시는데.
0: 레모나.
3: 레모나.
0: 그러면 어머니 잠깐 옆에 타시라고 하고 잠깐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될까요?
4: 아 지금 급해가지고 어머님이.
0: 아 병원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4: 예예. 예,
0: 알겠습니다.
4: 물이 찾는가 배가.
0: 아
4: 예,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이고, 오늘 급하시면
0: 그럼 이따가 한번 또
2: 네.
0: 통화 될 때 저희가 통화 드리고요.
4: 예,
0: 중요한
4: 예,
0: 건
4: 예.
0: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셔야
2: 네,
0: 됩니다.
2: 네 방학 예, 끝났습니다.
0: 예, 계약생 된 거 미리 축하드려요.
2: 네. 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아 빨리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
0: 오늘
2: 되니까.
0: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2: 네. 네.
0: 뭐 이런저런 상황이 많네요.
2: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정차했을까요? 한번.
0: 아까 그분.
2: 네.
0: 7114번님.
2: 네.
0: 이분 아직 7분은 안 됐지만.
2: 아 7분 안 됐을까요?
0: 7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0: 아니 목소리가 점잖으셨던 분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자 중에 오늘 초등학생이 성우 준비생.
2: 아, 성우 준비생. 우리 집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셔서.
3: 네, 연락하세요.
2: 특별 과외를 좀.
3: 성우란 무엇인가.
0: 자, 네. 자, 여보세요?
5: 예, 전화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어떻게 정차가 지금 되셨을까요? 조금 일찍 전화드렸는데.
5: 예, 우측에 차를 마침 공간이 있어서.
0: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2: 감사합니다.
0: 어디서, 바쁘신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5: 아, 분당에서.
0: 네.
5: 여기 서울에 가양동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0: 그러세요? 사시는 곳은 어디시고요?
5: 저는 고양시에 사는데.
0: 고양...

0: 평양시에 사시는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아니, 거기서 차를, 제가 오늘 일을, 뭐, 탁송하는 일도 좀 하고, 그 와중에
0: 네.
1: 차를 좀 그쪽에 좀 옮겨다 달라고 그래서
0: 네.
1: 하는 와중에 차에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영화를
0: 오,
1: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0: 세상에.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0: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와, 예. 전하님의 대단한 은혜로 부르심을 그렇게까지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와, 내 차가 아닌데.
2: 진짜 이야. 이런 신기한 경우도
0: 그리고
2: 많아요.
0: 또 연결이 되고요.
1: 예, 예. 그래서 그분께 이제, 아니,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는 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믿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차를 탁송을 했습니다.
0: 그래, 와. 참 감사합니다.
2: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예. 5년 방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한한 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7124번님 부르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통화하게 하셨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자,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일단 드리는데 혹시 아까 선물 소개 들으셨나요?
1: 아, 듣긴 했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2: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귀에 꽂히는 좀 뭐 있었나요?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 열무, 순무김치,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아. 캡슐, 세제, 화장품, 네모나.
1: 아, 네모나?
2: 예.
1: 아, 뭐, 혼자 사는 저라고나 보면 김치 같은 거는 좋을 것 같아요.
2: 아, 좋습니다.
0: 김치 좋지요.
2: 순무김치, 열무김치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7124분이 부르고 계시는데.
1: 네네.
2: 이제 교회를 5년 전에 일산에서 다니셨나요?
1: 아니요, 용인에서 다녔어요.
2: 용인에서 다니셨어요. 그럼 이사하셨나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일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네, 뭐 일산에 그동안 가보기도 하고 뭐 누가 전도해서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네네. 마음이 안 내켰는지 네. 그때뿐이고 다시 아. 제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2: 아, 아 저희가 이제 김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봤는데 우리 네. 7124번님의 집 주소와 아주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네. 주부터 결단하시고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0: 아, 그래.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네. 기가 막히자 내 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에 탁송하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었고 또 전화 연결이 오늘 굉장히 전화 연결이 많이 왔거든요. 자, 전화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인 것 같아요.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정차까지 하셨는데.
0: 네, 너무 감사하죠.
2: 이 시간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0: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1: 예.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0: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 감사해요. 저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네. 네.
1: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하나님께서 7124번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니까요.
1: 예,
2: 이번 고맙습니다. 주에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 혹시 그 주위에 아까 그 전도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1: 예, 맞습니다.
2: 아니면 그분 교회로 가셔도 되긴 됩니다. 예.
1: 근데 저도 연락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0: 아, 그러시구나.
2: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교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주시고, 예, 또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차주분 전화번호 아시면 좀 같이 좀 남겨주세요. 그분한테도 선물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한 분을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2: 그분 아시면 꼭
0: 중요한
2: 알려주시죠.
0: 역할. 한번 전화 문자 넣어주시면 네. 그분에게도 선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2: 야, 참 이렇게 좀 희한하게 극동방송을 네.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네. 이렇게 자동차 공업센터에서 고치고 네. 있는데
0: 아, 거기 있는
2: 손님차가
0: 차. 손님차가
2: 네. 손님차가 극동방송이어서 그분하고 전화 연결이 된 적도 있고
0: 와.
2: 뭐 중고차 받았는데
0: 네.
2: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참.
2: 자, 이번에 마지막 될 것 같아요.
3: 마지막.
0: 마지막.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방학자들. 네. 자, 끝나고 다 선물 드리도록 하고 통화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 안 된 분은 저희가

0: 어떻게든 선물 드리니까요. 그래도 많이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3914번입니다.
1: 여보세요?
0: 예.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어어 아까 저는 아까 통화한 분인 줄 알고 처음 통화 맞죠?
1: 네.
0: 어어 지금
2: 목소리가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0: 라디오가 켜져 있나요 옆에?
1: 네.
0: 라디오를 잠깐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리니까.
1: 껐어요.
0: 껐어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1: 광주광역시요.
0: 광주. 아 광역시. 이번에 광주.
2: 네. 광주광역시.
0: 7년 방학이시네요?
1: 네.
2: 와 어, 7년.
0: 7년. 어, 좀 길면 긴 방학인데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1: 언니가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게 됐어요.
0: 아, 좋은 언니던데. 아~ 언니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애청자신가 봐요?
1: 언니도 쉬고 있어요.
0: 어, 언니 옆에 있나요?
1: 아니요.
0: 아, 언니도 이따 꼭 좀 통화해보고 싶다. 네, 좋은 그러니까. 언니긴 꼭 좋은 언니네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자, 3914번님, 일단은 선물, 아까 혹시 어떤 선물인지 들으셨어요?
1: 아니요.
0: 어. 자,
2: 빠르게 우리, 오늘도 빨리.
0: 우리는 웃고 있는데 본인은 안 웃어 지금.
2: 자, 빠르게.
0: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어떤 거? 예?
1: 연어회.
0: 연어회.
2: 연어회. 네.
0: 우리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언니.
2: 언니 하나 보내주고 싶은가
0: 언니,
2: 말 피디님.
0: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1: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야 이분이 그냥 대답할 건 다 대답하네.
2: 그래도 너무 자, 감사해요.
0: 우리 3914번님 네. 언니가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방송?
1: 네? 1년 넘었어요.
0: 1년 넘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914번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맞아요.
0: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요?
1: 들어요.
0: 들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2: 네.
0: 한번 용기 한번 내셔야 그래. 돼요.
2: 언니한테 꼭 선물도 간다고 얘기해주고 언니하고 같이 혹시 지역이 같으면 꼭 가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유, 잘하셨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해요.
0: 우리 3914번님 광주에 네. 가실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까요?
1: 근처에 교회 많은데요.
0: 그러니까 원래 다녔던 원래 다녔던 그 7년 전에 그 교회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소개시켜드리는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하시
1: 새로운 교회예요.
0: 예? 새로운 교회.
2: 네.
0: 그럼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3914번님 통해서 언니도 꼭 좀 통화 좀 해도 되겠죠?
1: 언니 일하고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0: 아, 아 저희가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일 피해가지고, 일 시간 피해가지고
2: 네.
0: 전화 꼭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오늘 고맙습니다.
2: 아, 네, 전화 받으셔서 감사해요.
3: 네, 감사해요.
2: 교회 꼭 가세요.
0: 다음 주에 교회 갔다라는 문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예. 자, 우리 3914번님께도 저희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 와.
0: 이, 어떤 표정으로 이분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0: 궁금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방송이 많아요. 오늘 네. 특별히 그러네.
0: 언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통방송 네. 들어보라고. 네. 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네. 있어요. 아, 보니까는 뭐 예. 뭐 지금
1: 방학 중 많은 애 15년 넘은
2: 엄청 많이 주셨네요.
0: 하루 종일 극동방송 네. 애청하시는 분도 있고
1: 감사해요.
0: 자 오늘 보니까 링크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계속 링크가
0: 저희가 정비를 해서 네. 링크 여러분 주소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케미에 기분이 업된다고.
1: 아, 감사해요.
0: 어제 생일이었는데 혹시 선물 줄 수 있냐고. 아유 드려야겠네. 우와.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바벨탑도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자, 526번님 선물을 드리도록
2: 생일 선물.
0: 생일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는데 오늘 네. 전화 연결 안 된 분들은 또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네.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전화드리고 모두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2: 감사해요.
0: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간은 하나의 점점점이 모인 것이 아니라 실과 같이 연속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우리들에게 연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이 말을 조금 다른 면에서 곱씹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경전이 이야기하는 가르침,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애가 한없이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돌고 도는 인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과거도 돌고 미래도 돌고 도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세계에 대한 생각, 세계관에서는 과거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세상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처음과 끝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과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현재가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나의 현재의 삶

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한 1년 동안 별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슬럼프를 벗어나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선수, 뛰어난 선수이기에 아주 연봉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조언들이 자기에게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먼저 귀를 닫았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선수다라는 그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최고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넘게 야구를 해왔는데 타자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다른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는 경기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스탯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30년 동안 이제까지 친 안타의 개수, 홈런의 개수, 도루의 개수, 그리고 자기가 친 것 가운데 장타의 비율, 타율부터 시작해서 홈런과 출루율과 장타율과 도루, 이런 모든 기록이 자기가 3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록이었기에,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기록이 최고의 기록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1년, 근 1년 동안 내가 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슬럼프의 시간도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기록한 그 기록에 맞게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선수의 말은 사실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온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쌓아온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의 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만큼은 최소한 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평균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평균 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소한이 되어서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게 최소한이 되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 내 삶의 과거가 가진 징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 미래를 위한 증거이고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가질 시간의 징표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베푸셨던 역사와 기적이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다는 것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오늘 말씀 2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로 나오는 것이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것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생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마다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고, 예루살렘이 뉴스 가운데 등장할 때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분열과 싸움과 갈등의 사건들이 그곳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을 처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건 지금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다라는 뜻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하는 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제일 끝 말씀은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잔치를 벌리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곳, 살아가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세우신다라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실 곳을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실 곳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영의 눈을 보면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 바뀝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대상이 되는 온 세계에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의 세상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저 건너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상황,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 베드로 전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환난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소망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나에게 당장 있는 어려움을 보지만 우리 영의 눈으로는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으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러서 누가 데리고 누구 손을 잡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성도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 같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으시고 나의 인생을 세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기적과 역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채우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은사.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은사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은사 가운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은사를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원칙은, 은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고 은사가 이루는 역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그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그건 은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아주 작은 은사라도,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라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작은 은사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은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다

은사를 받으면 내 유익을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와 기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 내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흥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은사를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쓰고 그리고 나 혼자 좋아지는 것이라면 그건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같이 좋아지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상심한 자와 상처 입은 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심한 자와 상처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그냥 어떤 누구를 무작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흩어진 자들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사람 저희에게 때로는 주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을 주님이 싸매주십니다. 돌봄과 위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돌보신다. 상심한 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돌봄과 위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 말씀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나누는 말씀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기도를 통해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심을 주님께서 지금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 성도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채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채워진 기적과 역사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에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 우리 인사 가운데 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우리의 인사 가운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당신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일으키신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넘어 밖으로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 발자취를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밖으로 흐르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역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0: 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역사의 중심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중심에 서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런데 사도행전의 별칭이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와 강림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 도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증거들이 다 흘러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또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2화 짐을 싸지 못하는 이유 1933년 어느덧 의사가 된 쇼우드홀은 어머니 로제타와 함께 조선에서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 병세가 악화된 로제타는 캐나다로의 귀국을 권유받았지만 여전히 조선을 떠나는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 어머니의 방을 쇼우드가 찾아간다.
2: 아직 짐 안 싸고 계시네요?
3: 아휴, 슬슬 싸야 하는데 영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2: 짐 싸는 거야 도와줄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엔 마음이 아직 여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3: 그래, 맞아. 저 작은 가방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질 않는구나.
2: 가기 싫어하시는 모습이 꼭 예전 제 모습 같네요.
3: 예전 네 모습?
2: 저 어릴 때 캐나다로 혼자 떠날 때요.
3: 그랬지.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직도 기억나.
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조선에 계시면서 저만 캐나다로 보냈잖아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3: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여기 조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가장 마음 아팠지. 너 혼자 배 태워 보내는 거. 그날 끝까지 싫다고 울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 주랑 시간 때문에 빨리 가라고 손을 뿌리쳤던 게 이렇게 가슴에 평생 남을 줄 그때는 몰랐어.
2: 가서 의학 공부하라고 하셨죠. 근데 전 의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죠?
3: 알고 있었지.
2: 그래서 일부러 반항도 많이 했는데.
3: 그리고 이렇게 의사가 될 것도 알고 있었고.
2: 예? 알고 계셨다고요?
4: 아, 로제타 선생님 계시죠?
3: 예, 무슨 일이에요?
2: 아,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짐 하나도 안 싸셨을 것 같아서.
3: 아이고, 그냥 내가 천천히 싸면 되는데 왜 그랬어?
2: 혼자 싸신다고요? 그 말 안 믿어요.
4: 자, 그럼 짐을 한번 싸볼까요?

0: 어? 이것도 가져가실 거죠? 이거 하은이가 선물해주는 사탕통 아니냐?
1: 아유, 그거 소독약통이에요. 소독약. 이게 어떻게 사탕통이야?
0: 아, 그렇군. 아니, 비어있어서 헷갈렸나 보네요.
1: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정말. 아유, 참. 이거 볼래? 하은이가 봉숭아물 들여줬어. 예쁘지?
2: 하은이 답네요.
1: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말을 못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 작은 사탕 하나. 이런 봉숭아물. 어찌나 마음이 따뜻한지.
3: 어머니, 제가 왜 의사가 되기로 마음 고쳐먹었는지 아세요?
1: 글쎄, 뭐 여러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3: 그때 캐나다로 가서 저 방황했었어요. 의대 수업은 숨 막히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계속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속 물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하은이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 한 줄을 읽는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다시 조선으로 가야겠다.
1: 맞아, 그랬었지.
0: 저, 이 감동적인 분위기를 깨는 것 같긴 한데, 응? 이거 박하사탕이요. 이걸 싸야 할까요? 아니면 드시고 가실 건가요?
1: 그걸 왜 지금 물어요? 그냥 싸요, 싸. 그냥. 아, 여기 놔둬봤자 먹을 사람도 없어요. 아유,
0: 아니,
1: 정말.
0: 혹시 놔두고 가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1: 그냥 두고 갈 생각이었어요.
0: 네?
1: 아, 우리 간호사님 챙기세요.
4: 그렇지? 그렇지? 두고 가신다잖아. 반은 나 줘. 나.
0: 뭔 얘기야? 나 줬구만. 놔둬도 먹을 사람 없다더니.
4: 아, 그 많은 걸 언제 다 언제 먹어? 내가 같이 처리해 줄게. 얼른 줘봐요.
0: 됐어요. 제 거거든요.
5: 두 간호사의 실랑이에 로제타와 셔우드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린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는지 로제타는 가방에 하나둘 짐을 담기 시작한다.
1: 그런데 왜 그렇게 의사가 되기 싫었어? 난 그냥 혼자 떠나는 게 싫은 줄 알았지.
3: 모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멋진 의사셨고 어머니 또한 헌신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의사가 되는 거로 정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막연한 반감일 수도 있어요. 환자들에게 사랑을 뺏겼다는 마음 때문에.
5: 로제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춘 뒤 조용히 셔우드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는다.
1: 우리 아들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그걸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3: 아니요. 그건 지난 옛날 감정일 뿐이에요.
5: 하지만 셔우드의 눈가엔 눈물이 고인다. 말과는 달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1: 한참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너무 바빠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공부시킨답시고 너 혼자 캐나다로 보낼 때 내 마음을 위해 기도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 아들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오는 것 같아.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순간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 손에서 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그땐 참 고통스러워. 불안하고 막막하지. 내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신 것도, 내 동생 이디스를 먼저 데려가신 것도 모두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3: 어떻게 하셨는데요?
1: 기도했단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당신 뜻 안에 있사오니 모든 걸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 아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제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 꼭 만져주세요 하고 말이야.

0: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다 말해주시니 더 위로가 되네요. 이제 저도 알아요. 저도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하나님 손길 없이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1: 그날의 아픔과 후회의 시간들, 기도로 감당해야 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난다. 로제타의 기도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이제 셔우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이해하고 있다.
2: 아, 여기 셔츠가 엄청 많이 쌓여있네. 이거 다... 접어야겠죠?
3: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냥 좀 알아서 좀 해요.
1: 남자 간호사가 셔츠 더미를 들고 들어오며 분위기를 깨우려 하자 여간호사의 익숙한 핀잔이 이어진다.
2: 아니, 선생님 짐을 내가 아무렇게나 챙길 순 없지.
3: 그러네. 선생님, 저 셔츠들은 어떻게 할까요?
4: 거기 두시면 제가 하나씩 분류할게요. 고마워요.
3: 그럼 그거 그냥 저기 두고 저 저기 서랍장 옷들 좀 다 꺼내봐요.
2: 그래. 아니,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3: 이놈의 눈치도 더럽게 없어. 얼른 가서 일이나 해요.
2: 아, 왜? 근데 두 분 왜 오시는 거야? 싸운 건 아니지?
3: 얼른 나가라고. 나가.
2: 왜? 눈치도 못해.
1: 작은 웃음이 다시 방 안에 번지고 짐 정리는 계속된다. 로제타는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듯 짐을 정리해 나간다.
0: 그래도 저 두 분 덕분에 짐 싸는 게 수월하네요.
4: 그러네. 직접 손 보태줘서 너무 감사하다.
0: 이거 진료 가방 아니에요?
4: 참 오래됐지.
0: 저 기억나요. 어머니가 이거 들고 왕진 가시던 거.
4: 너희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의료 선교 갈 때 쓰던 거 내가 받아서 쓰다가 병원이 생기면서 자주 쓰지 않아서 저쪽에 놔뒀는데.
0: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4: 그럼. 그런데 여기 가죽이 너무 오래됐어.
0: 그 부분은 살짝 수선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고 다니신 가방. 이거 너무 탐나는데요?
4: 그래주면 엄마 아빠야 너무 고맙지. 진작에 너한테 줬어야 되는데.
0: 어머니, 이제 어머니 짐은 제가 질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던 이 진료 가방 이제 제가 이어서 들고 다닐게요. 걱정 마시라고요. 다 저에게 맡기고 캐나다 가서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좀 쉬셔야죠.
4: 셔우드, 정말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1: 로제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 간호사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여자 간호사가 그의 입을 재빠르게 막는다.
2: 저...
1: 커튼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스며든다. 그해 겨울 로제타 샤우드홀은 캐나다로 돌아간다. 그녀가 품은 사명은 아들 셔우드에게 이어졌다. 그녀의 아들 셔우드는 조선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가 됐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걸어간 의사가 됐다. 그의 손에는 부모님이 쓰던 진료 가방이 들려 있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2화 짐을 싸지 못하는 이유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0: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또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셨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예수님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고 악독한 자들 앞에서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명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뭐 때문에 분주한지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가 허형만 씨의 김광자 곡이었고요. 테너 전병호가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한국 가곡을 통해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가의 허형만 시인은 1945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는 10권이 넘는 시집을 발간하며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시인인데요.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를 써오면서 늘 관심을 뒀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간됨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애경사라면 밤낮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작가의 따스한 사랑이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 사랑을 주제로 한 시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악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한 것에서 악이 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겠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나의 모든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리, 임낭 작사의 작곡으로 메조 소프라노 김학남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최동선의 편곡으로 소프라노 남덕우가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별리는 서로 갈려 떨어짐을 뜻하는 말로 이별과 같은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고 언제나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린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백신이십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에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선화, 김동명 씨의 김동진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함께했고요. 앞에 곡은 파랑새, 한하훈 씨의 김수현 작곡으로 테너 팽재유가 노래했고요. 아카시아꽃, 심후섭 씨의 이수인 곡으로 소프라노 김영선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쓰임이 있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린 예수님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먼저이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꿈보다 주님의 꿈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눈물 뿌린 곳에는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테니까요. 오늘 끝곡으로 흔들리는 꽃, 도종환의 시, 박지훈의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기억하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한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경계 돌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소위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묵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한다는 거는 참 큰 자산인 겁니다. 그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평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면 흘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거나 너 이놈 그러시면 손에 끼시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나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그날의 양식, 그날 내가 누려야 할 그 양식, 나아가서 내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원래 이런 장면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늘 보면 요셉 얘기를 하면 꿈부터 시작을 해요. 꿈. 그렇죠. 막 꿈을 잘 꿔야 된다. 꿈을 꿨지만 개꿈도 있잖아요. 그죠? 꿈 꿔도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의 특징이 뭐죠? 볏집단들이, 형네들의 볏집단이 나를 보고 절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나를 향해서도 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와 달에 해당되는 아버지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그죠? 형들도 기분 나빠했죠. 그래서 그 밉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팔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이 꿈, 요셉의

꿈은 보면 전부 대상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거. 그죠? 해와 달과 별들도 그거예요. 그리고 볕집땀들도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면서 정말 다 와서 넙죽넙죽 절하잖아요. 그 꿈이 실현될 때는 뭐가 된 거예요? 그것들에서 그 인격으로 바뀐 거예요. 인격체로 바뀐 거예요. 꿈은 물질을 대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실현될 때는 뭐가 됐어요? 인격화돼서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에 미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 물질들이 다 나한테 절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적용이 됐다는 건 뭐죠? 이 물질로부터 나아가는 어떤 경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들 보면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거는 불운한 그런 경우잖아요. 엮이는 가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죠? 애굽 땅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본인은 팔려갔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거는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당장에 그게 아, 내가 뭐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경계가 또 거기 문턱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걸 또 넘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괜찮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무고에 걸린 거죠. 그래서 무고를 당하면서 감옥으로 가게 됐죠. 그곳에서 뭘 배웠죠? 그곳에서 그는 애굽 최고, 최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익히게 된 거죠. 나아가서 애굽 왕궁의 생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뭘 하죠? 현실과 꿈의 경계를 뛰어넘죠.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요셉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계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을 것 아닙니까? 낯설어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것이 잡혀와서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경계를 넘는 일에 익숙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죠? 그렇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의 얘기들을 현실화하는 해석이잖아요. 그죠? 꿈의 얘기를 그냥 뭐 허황되게 무슨 판타지를 그려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신하들도 다 같이 일치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옹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도 소닉붐이 있잖아요. 꽝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전쟁 난 줄 아는 분도 있잖아요. 유리창 와창창 깨지고 그리고 건물이 흔들흔들하고 그 비행기가 자기 기체를 음속 아래로 가지고 있을 때는 편안해요. 여객기 타면 편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음속을 돌파한다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굉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는 그런 것들

면 그 도전정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난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예, 그래봐야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예.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난 못하겠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놓고 그리고 포기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늘 낯선 도전에 직면을 해야지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산이잖아요, 고향이. 근데 그 거기에 적조현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적조현상. 근데 적조현상이 있으면 막 그냥 큰 바지선에다가 황포를 가득 실어가지고요. 바다에다가 막 투척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다들 새파랗게 해서 다 벌겋게 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 해에 그 모든 양식 사업은 다 망친 겁니다. 근데 하나가 딱 오면 돼요. 태풍이 오면 괜찮아요. 태풍이 쫙 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바다를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면 산소가 확 들어가면서요. 그 다음에는 청정 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을 통해가지고서요.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뭐 이런 태풍 같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새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한다고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공의회가 어떤 거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613가지나 되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시콜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비 걸고 문제로 삼고 이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상,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리고 음란한 거. 이거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614가지 가운데서 609가지를 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99.7%. 99.7%를 철폐를 한 겁니다. 99.7%를. 100개 가운데서 99개하고 7개, 예? 0.3만 남겨놓고 싹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정말 기괴한 노릇이죠.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드디어는 저 터키 북동쪽으로 가려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자꾸만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뭘 의미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요. 원치 않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무엇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성령의 임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성령의 임재, 그것은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고 원치 않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성령 충만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들어와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나님 이리 오라고. 그래서 깨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냐로 부르시는 게 아니겠냐. 선교팀이요 다 같이 동의를 했어요. 당신 꿈만 답니까? 나는 꿈을 못 꿉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드디어는 어떻게 해요?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칫하면 소아시아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드디어는 유럽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포문이 열린 거예요. 경계를 넘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거. 경계를 넘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그런 거룩한 진리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경계를 넘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성 통곡하잖아요. 바로의 궁까지 가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셉이 대성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뭘 하고 있죠? 겁먹어 있죠. 아,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겁먹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운 사람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서. 상처를 준 사람은, 가해자는요,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쉽게 잊어먹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형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계를 넘었던 요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감정의 경계를 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원수보다도 더 못한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연유죠? 요셉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 어렸을 적에 요셉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다 고자질하고 나쁜 짓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경계를 넘었잖아요. 경계를. 어떤 경계를 넘었어요? 노예로부터 해서. 그렇죠? 노예의 삶 속에서 그가 느꼈던 소외감, 고독감, 수치감. 그렇죠? 열등의식들. 예? 얼마나 굴종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맛을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굴종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바로 국무총리 갔다 그러면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뭐를 다지시죠? 인격을 다지세요. 인격을. 인격을 다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경계를 돌파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포용력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닌 그런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고는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신 분, 이것을 주권적으로 행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 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고
지금

이제 승천하실 임시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아직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아주 미소해서 안 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뭐예요? 경계를 돌파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하게 해. 너희들의 믿음이 결정적인 게 아니야.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봤어요? 잘 본 거예요. 경계를 이렇게 돌파해 나가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이집트의 왕궁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면서 아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분들은 가슴이 넓어져요. 지금 당장에 성공했다고 성공도 아니고 지금 조금 실패했다고 실패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 하나님의 큰 경계 안에 있구나.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고 아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딱 갖다 맡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막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피날레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에요.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하고 다 초빙하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매일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언제나 양식이 올까? 그냥 그죠? 예, 새벽 배송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늘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딱 모시고 어디로 가요?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초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초월한 사람만. 경계를 초월한 사람만 저 죽음의 땅, 지근의 땅,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땅에서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경계에 초월한 사람. 경계를 돌파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경계를 돌파하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영혼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요. 죄인들과의 그 모든 격차를 싹 일거에 없애버리셨잖아요. 경계를 돌파하신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도 돌파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면 이 경계가 돌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돌파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경계를 돌파할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좀 굉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를 돌파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나라 위에서 야 너희들 잘 돼야 될 텐데 너희들이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아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참 경계를 좀 해봐 좀 이렇게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부부간에도 경계 돌파하면 돼요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아 대화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게 해서 지금 냉전 중이다. 돌파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돌파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리스크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우리를

0: 부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마음을 모으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당신은 뭐 저번에도 용서를 빌었고, 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예, 그래 그렇게 하니 나도 잘못한 게 많소. 이렇게 해서, 예, 화해하고, 그죠? 돌파해야 되거든요. 예, 친구하고도 관계가 어렵다. 그래, 한번 돌파해보자. 그죠?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꽁하게 마음속에 그 집어넣고, 이야, 뭐 이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법,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경계 안에 있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다시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모님, 나의 사모님,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쓰게 되네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맛난 것도 막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저 나름대로 상상하며 사모님을 그리워하네요. 이 빈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에 더욱더 그립고, 사모님이란 이 단어만으로도 먹먹해지네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손잡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사모님의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없고, 나의 속상함도 터놓을 수 없음에 그냥 서글퍼지네요. 힘들 때나 기쁠 때 가족 이상으로 제일로 먼저 생각나는 분, 사모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그냥 사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 뿐인데, 사모님의 사랑과 그리움은 옮길 수 없는 돌덩이처럼 가슴 한가운데 팍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걸 알려주신 천사였던 사모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저도 받았던 큰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모님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 편지는 너무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별의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편지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당장 만날 수 없는 사모님을 향한 한 권사님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그냥 사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뿐인데 하는 권사님의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는 것. 다니던 길도 그대로고 뉴스도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계절도 어김없이 오는데 그 사람의 자리만 비어있는 것. 그게 상실의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 사모님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사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족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빈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살면서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의 편지 마지막엔 이런 다짐도 있었습니다.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겠다고요. 떠난 사람이 남긴 사랑이 남은 사람을 통해 계속 흘러가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저녁에 보고 싶은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그 그리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요,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 한마디, 온기 하나, 살아가는 방식 하나, 함께 불렀던 찬양 한 소절,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알려준 사소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럼 분명 큰 위로와 미소가 남는 저녁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또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 저녁도 기다릴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받는 사람 번호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남기실 수 있겠고요. 무료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받아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평소보다 더 평안한 저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행저질라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월 26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은요. 앞으로의 나의 일들이 잘 풀릴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쉽게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타가 없는 이상 여러분들께 바로 전송이 될 겁니다. 영어 막 쓰여진 링크 하나가 갈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냥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기도문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평안한 저녁을 위해서 또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문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산에서 대청소하면서 함께 들으신다고요? 9673번님 그리고 523번님 반갑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두 모두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가져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572번님은 늦어서 편지를 못 들었네요.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다른 내용 편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이 담긴 편지입니다. 매일 다르니까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6시 정각에 행저전라를 찾아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802번님 기도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301번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음에 스며들면서 따뜻해집니다. 퇴근하고 장을 보고 이제 주차장이에요. 찬양 끝나면 집에 들어가려고요. 잠시의 쉼 후에 식사 준비에 들어가려 합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어 오늘 하루도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301번님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972번님은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잘 받으셨죠? 972번님 감사합니다. 1234번님은 최PD님 반갑습니다. 연휴 내내 모였던 손주 또 가족들 밥해 먹이느라 정신 없었는데 행저질라 방송 들으니까 힘이 불끈 납니다. 초저녁 산소같이 은혜로운 방송 감사해요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1234번님. 어제까지 연휴로 보내신 분들 많으신데 연휴다운 연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평소에 못 보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잖아요. 비록 우리 1234번님은 밥해 먹이느라 정신없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또 좋으셨겠습니까? 시끌벅적. 그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34번님.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은 새싹분들께서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4595번님, 피디님 파이팅! 저녁 기도문 주세요. 샬롬입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595번님. 3003번님, 오늘도 퇴근하면서 듣는 중입니다. 비가 오기 전이라 그런지 하늘은 흐리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을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은혜로운 저녁 기도문 감사히 받을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리더라고요.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 지역에서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또 우리 기상캐스터분들 계시면 각 지역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보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398번님 비가 좀 와서 그런지 후덥지근하다고 벌써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따뜻한 저녁 편지와 찬양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오빠가 많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편지를 들으신 분들은 그리움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261번님, 저는 오늘 휴가 복귀 중이에요. 어쩌면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아마 군인분이신 것 같긴 합니다. 휴가 복귀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 봐서. 그쵸? 아마 군인분이실 것 같은데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그런 하루하루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61번님 건강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5329번님 피디님 오늘 기도문 제가 듣고 읽고 함께 기도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5329번님. 5687번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야,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진정한 형통이고요. 축복합니다. 5687번님. 6017번님 오늘 저녁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6017번님.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네요. 자, 오늘 5월 26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마음 한켠에 걱정이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쉽게 앞에 닥친 문제들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기도문 꼭 받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읽으면서 이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오타 없이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갖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0: 행저질래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퇴근길 북소리 오늘도요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근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디님.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들고 계시는 책이 굉장히 생노란 책이네요.
1: 그렇죠. 예. 저 사실 노란색 되게 좋아합니다.
0: 잘 어울려요. 네. 목사님 오늘 책 어떤 책입니까?
1: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막 늘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0: 네.
1: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이란 책입니다. 11조 하니까 벌써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분 계시잖아요.
0: 네.
1: 지난번에 11조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달이 어려운가 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도대체 내 11조 이거 진짜 딴 데다 드리면 안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고요. 어떤 네. 분은 뭐 11조 이거 세전으로 드려요? 세후로 드려요? 막 이런 고민도 하시잖아요. 퇴근길에 지금 아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11조에 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고민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무려 2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볼륨을 높이시고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11조에 관한 책인데 사실 헌금 관련된 책이니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쓰셨어요?
1: 그렇죠. 아무나 얘기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뭐 11조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권위자가 말한 것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상식선에서 말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의견하고 같으면 그 사람 말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진짜 네. 제가 고민하고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쓰셨냐면 바로 한국 구약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지찬 교수님이십니다.
0: 김지찬 교수님.
1: 네네. 이미 뭐 김지찬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김지찬 교수님 말씀하셨으면 맞지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미 전작에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으로 11조가 그냥 율법의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복음적인 초청이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셨던 책인데요.
0: 네.
1: 그 책의 후속으로 나왔고 현실적인 질문들만 모아서
0: 네.
1: 이 책 보면 내가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전작 같은 경우에는 11조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 24가지 질문은 진짜 우리가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1: 맞아요.
0: 11조에 관한
1: 맞아요.
0: 그거를 조금 더 친밀하게 쓰신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사실 뭐 11조에 관련된 뭐 헌금에 관련된 질문을 네. 교회에서 누구에게 여쭤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0: 애매해요 그거.
1: 묻는 순간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믿음도 없어 보이고 막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다가 유튜브 찾아보고 엉뚱한 얘기 듣고 잘못하시는 분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한국에서 구약학으로 유명하신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사실 이 11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
1: 그럼요.
0: 네.
1: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돈이 늘 여유 있는 분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네. 생각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네. 아까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직 대출을 다 못 갚았어요.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0: 그만큼 솔직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된 책이에요?
1: 네, 이 책은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0: 마음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 요것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삶과 공동체의 무게 앞에서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세 번째 파트는 말씀 앞에서다라는 제목으로요, 나에게 십일조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각 파트별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 참 좋아하잖아요. 여덟 개의 실제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하면 이 질문 안에 우리의 궁금함이 거의 다 해결되실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서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네.
1: 전작이 십일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정말 스스로 질문해보게끔 도와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요 질문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파트 1의 마음 앞에서다. 여기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십일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맞나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기쁜 마음이 없는데도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지야? 너 하나님이 뭐 진짜 없어서 그래? 기쁘게 드리지 않을 거면 드리지 마.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지 않는 건 받지 않으셔?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1: 그쵸.
0: 저도 막 우리 아이가 막 뭐 세뱃돈 타가지고 갑자기 평소에 낼 것보다 많이 이렇게 드려야 될 것만 고민하잖아요.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요. 그게 좀 크다. 그치? 그래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생각해봐. 10에 9을 생각해봐. 많이 받아서 많이 내는 거 좋지 않니? 막 이렇게 막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아 진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그렇게 잘 대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긍이 돼요.
1: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0: 네, 파트 2에 보면요, 그 삶과 공동체의 무게 앞에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진짜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1: 네.
0: 보니까 대출로 사는 인생인데 십일조를 해야 할까요? 우리 뭐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빚의 자녀이기 때문에
1: 갚아야 될 게 많은데 십일조를 해야 합니까?
0: 그러니까 하나님
1: 이런 거잖아요.
0: 제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해야 되나요? 쪽으로 어떤 분은 저기 십일조가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막 이런 거 묻기도 하고.
1: 야.
0: 배우자가 반대하는데 몰래 십일조를 들어도 될까요? 또 이런 거예요. 뭐 주식, 부동산으로 얻은 뭐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도 십일조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정말 뭐 십일조보다 빚 갚는 게 먼저일 건 아닐까요? 하나님도 저가 이렇게 쪼달리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질문들이 있죠.
1: 아,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그 사람 자체도 저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막막한데 이 책이 도움이 되겠네요, 목사님.
0: 도움이 아니라 쓱 건네야죠. 이거 읽어봐.
1: 읽어봐.
0: 나는 여기서 말하는 대답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잘못하면 감정이 전달되면 너는 내 서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잘못하면 의가 상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권위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쓱 미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이 책이 진짜 세전이라고 해요, 세후라고 해요?
0: 안 가르쳐지지요.
1: 읽어봐야겠다.
0: 읽어보셔야죠.
1: 네.
0: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안 보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저는 한 권이라도 좀 책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코너가 뭐예요? 북소리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북사라 코너 아닙니까? 아닌가요? 너무 제가 좀 죄송합니다.
1: 확대해서.
0: 네네.
1: 근데 그만큼 정말 현대인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서 덮고 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고 딱 세워질 것 같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그 실제로 성경적인 십일조는 무엇이고 헌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책이고요.
1: 네.
0: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진짜 너무 힘든데 십일조 안 하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비단 헌금을 해 마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거를 조금 살펴보게 만드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죠. 뭐 핑계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을 좀 다잡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책이 아닐까 싶어요. 표지는 굉장히 샛노랗고 예쁜데.
0: 그래서 저도 표지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점에서 딱 들었는데 네.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0: 1%였다는 말도 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궁금함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 사역자나 어떤 목사님들께 여쭤보기에 또 어려울 때 네. 요 책을 한번 보시면 명쾌하게 아. 명쾌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0: 맞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나 쓰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0: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거든요.
1: 자,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책 여러분 박근호 목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을 낭독해 볼까요?
0: 제가 그동안 낭독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너 낭독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어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피디님께 말씀드리면 네. 피디님께서 옷구슬 목소리로 네.
1: 어디 읽으면 돼요? 목사님.
0: 네. 어디 읽냐면요. 여기입니다.
1: 아,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저자의 고백 돈 앞에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파트입니다. 돈 앞에서 나는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늦어지는 사람이다. 자유를 기준 없는 상태로 오해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남겨진 기준을 억압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경계 없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자유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10분의 1을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걸음을 시작하는 자리로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법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요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돈 앞에서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떠나지 않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다. 기준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얼마를 드렸는지보다 내 삶이 어떤 질서 안에 놓여 있는지를 더 묻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끝으로 돈 앞에서 나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진 사람이다. 11조로 신앙을 입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 끝내 홀로 서게 되는 사람이다. 자, 그렇습니다. 낭독까지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군요, 목사님. 자,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책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0: 저는요, 이 책을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또 11조뿐만 아니라 또 헌금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길 텐데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뭐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헌금해마라 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그 헌금 이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북소리 박근호 목사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입니다. 평소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셨던 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이요 총 5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샵 9330번으로 짤막하게 남겨주시면요 총 5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지금까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근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을 붙들며 바쁘게 달려왔지만 문득 마음 한편에 걱정이 머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릴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맞는지 쉽게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향한 염려와 보이지 않는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어도 괜찮음을 배우게 하시고 제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맡겨진 길을 성실히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은요,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기도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자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됐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0942번님, 저녁 기도문 받습니다. 감사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0942번님. 5238번님, 저녁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밖에 공기가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모두 늘 건강 조심하세요. 보내주셨고요. 8799번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힘이 나네요. 사랑합니다. 기도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고, 4734번님, 새싹 달고 오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로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고3 딸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기도문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기도문을 받고 읽어보시면 분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 꼭 여러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하루를 후회와 또는 죄책감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뭐 우리의 상황은 어떨든지요,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마무리하면 참 좋잖아요. 6457번님, 저녁 퇴근길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아멘입니다. 6457번님. 0231번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제 마음 속에 건강의 두려움과 근심을 걷어가 주세요,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7098번님,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기도문 가져갈게요. 보내주셨고요. 2925번님도 새싹 달고 오셔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 챙겨가고 계십니다. 2298번님, 6565번님 등등 오늘 정말 많은 새싹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2638번님은 출근 중이시라고요. 야, 이런 청취자분들 귀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2638번님. 자, 그리고 오늘 퇴근길 북소리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도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5분 저희가 추첨해서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에서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오전 중에 당첨자분들께 문자 전해드리고요. 또 어떤 사연이 당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당첨자분들 사연을 익명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고요.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됐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갔구나라고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 많이 준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필요한 이유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5755번님, 오늘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기도문으로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 0712번님도 비가 오는 저녁, 이 시간에 기도문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기도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5789번님도 주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Lift my hands and say,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산다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먼저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마음들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Prayer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길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었죠. 부모님이, 길승 집사님 네 분이 평소에 아이들을 큐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뭐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롭죠.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부모님 보기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한이가 바닥에 완전 이렇게 누운 채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서한이 딸에게, 야,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모양이 그게 뭐야? 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린 서한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드네.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편에서 또 생각하면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이 딴에는 아이 편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또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가 그 말씀이 소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 5천명 남자들만 5천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스토리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다가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자들만 5천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제로 그분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 사건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무언가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반복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잘 식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은 젓가락질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포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크로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리고 또다시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혼자 산으로 또는 광야로 떠나는 모습 떠난다는 그런 표현 혼자 떠나신다는 표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까지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정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다시 또 다시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저희가 주목했으면 단어가 있다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리듬화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몰아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은 현재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이 그곳이 여러분의 그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떠나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를 좀 왕으로 세웠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광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 무엇이든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말이죠, 그 흐름을 쫓아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그곳, 물론 우리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본문 15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선택이 삶의 리듬처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셨고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혼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회의 필요를 놓고, 가정의 필요를 놓고, 같이 어쩌면 소그룹으로, 어쩌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0: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멈추셨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느 그곳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 그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훈련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전문가는 우리가 한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혼자 의자에 앉아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한다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5분만, 10분만 앉아서 일기 쓰는 그 연습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멈춤이 지금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로, 기도를 일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길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이와 쿠키를 구우세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6시나 6시 반 사이에 파이샵에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죽하는 일입니다. 반죽.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또 그 쿠키 커터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걸 자른 다음에 오븐을 데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자를 위해서는 170도에서 한 180도 사이의 온도로 한 15분가량 하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다가 죽을 줄 모를 그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쿠키,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멈춰서 쿠키가 쿠키 시트라고 하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멈춰서 맛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걸 팔기까지, 선생님들한테 팔기까지 이게 제대로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서 맛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어떤 예술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뭐 연구이든, 뭐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정기적인 멈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낼 수도 있어요.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의 멈춤을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멈출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순간에 언제요?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에너지도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멈출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앳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 471국에 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0: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반은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또 순간의 감정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를 참는 인내 속에 지혜가 있고 용서하는 마음 속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죠. 알렐루야 월십 밴드의 곡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네. No greater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급한 마음보다 기다려주는 마음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디아 크로슨의 아카펠라 라이브 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다마리스의 곡으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Sweet Hour of Prayer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영국 킹스윈 뮤직의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이베인도자죠. 맷 레드번의 곡으로 10,000 Reasons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영국 킹스윙 뮤직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예배인도자 맷 레드먼의 곡으로 10,000 Reasons을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노하기는 더디하고 사랑은 넉넉히 전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Do It Again, Elevation Worship의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이 곡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곳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5597번님께서는 매일 결단하지만 매일 주님 없이 안 됨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322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가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 남편 힘내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글 써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청자분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5597번님, 0322번님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0322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말씀 앞에서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실 하신 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을 좋아하고 또 늘 강조하곤 하죠. 복을 듬뿍 받아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부를 쌓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이 들려주는 참된 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죄악이나 악인들의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맘 다해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가만히 읊조리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보다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뜻이겠죠. 하루 종일 나를 어지럽혔던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의 시냇가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이스 김바울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지니와 김지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곡은 이하영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쓰는데요, 동물이 먹이를 먹을 때 나직하게 으르렁거리거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만족스러워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끊임없이 음식을 우물거리며 소화시키는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니 말씀을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악착같이 움켜쥐듯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온종일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 또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내 영혼의 양분으로 삼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묵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화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달콤하고 풍성한 말씀

삶의 맛을 음미하는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보내주세요. 이 시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 보내드릴게요.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힐송 채플의 Oh Praise the Name 영어 찬양과 손재석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세 곡 함께 띄워드리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했고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 한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은 복을 성취, 건강, 관계, 물질로 정의하지만 시인은 복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폭풍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는 것이며 그분의 행적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임을 오늘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김나래의 복이라 홍다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남궁련의 나 주의 도움받고자 연주 찬양으로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1: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지만 나를 믿는 자를 통해 일하는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단다. 좌절되는 상황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거듭되는 실패와 막막한 현실도 나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소망을 품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된단다. 나의 사랑아, 그 믿음의 여정에도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바라보거라.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너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그러니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아,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삶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란다. 너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영어 찬양과 아이빅밴드의 너 시험을 당해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영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겁내기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여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뭔가 곤란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대가 되기보다는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들리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 막 뭐 지진과 재앙 뭐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머무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너뜨리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의 시간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돌아가는 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렸습니다. 4943번 쓰시는 분, 꽃집 경영 2년 차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욕심에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뛰어넘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만 있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다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해지죠. 저도 뭐 명색이 찬양 사역자인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음에도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저희

욕심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저나 이분이나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918번님께서 김도현님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처음 신청드립니다라고 처음 신청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의 Graves into Gardens, Charity Gale의 I Believe, Michael W. Smith의 Waymak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보나벤투라는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귀족들에게도 인망이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세 목회자 그 보나벤투라가 매일 강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세상의 복락보다는요,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앞서서 들으신 첫곡 조수아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가 매일 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아, 나도 매일매일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락,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령을 위한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이 늦은 밤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월십 소준영의 인도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지금 흐르는 찬양 가사에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좀 전에 강찬 목사님의 찬양 들으셨는데요.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 에리히 자우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들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 복잡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고개를 돌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비로소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빛바랜 배경처럼 멀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시사원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울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부영의 달려가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히어라운드 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의 은혜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같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죽음의 공포나 어려움이 없고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북송되지는 않을까 또는 붙잡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힘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로 또 어플로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외부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북녘의 성도들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0: 예.
1: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룡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0: 예.
1: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1: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0: 네.
1: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1: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1: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예.
1: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잊혀진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1: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0: 네.
1: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쥐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1: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0: 예.
1: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0: 예.
1: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0: 네.
1: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0: 네.
1: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0: 네.
1: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0: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의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석유 재고가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수개월 안에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 부설 선박을 공급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란 정부가 87일 만에 국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 통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도산 안창호함 환영식이 열렸고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합수식을 통해 안보 협력과 우호를 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의 주의를 지시하며 북중 접경 지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 OST인 골든과 BTS의 수임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하며 한국의 가요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 열풍 속에 대만과 홍콩,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한 달 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가 아시아 석유시장 재고가 이미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에서 유럽은 한 달 안에 미국은 오는 7월쯤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재고량을 뜻하는데 현재는 저장된 원유 가운데 실제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 많아 체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디젤 가격이 항공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석유 제품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의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 책임자는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원유 공급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재고 감소 상황이 오히려 이란의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군 위협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격 대상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하려던 선박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국면에서도 자위권 차원의 군사행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이란 언론도 남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는 이란 정부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제 인터넷 접속 재개를 지시했고 현재 제한적으로만 해외 인터넷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접속 환경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이어지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제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당시 이란의 네트워크 연결률이 사실상 1-2%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간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이 큰 타격을 받았고 사업 폐업과 실업 증가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VPN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왔는데 암시장 VPN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협상 진전 속에서 내부 안정과 정상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과 드론 관련 시설, 지휘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점령지 루안스크의 대학 기숙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학생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브랜스크주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처리 능력의 약 2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국 모두 에너지 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입항 환영식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양국 바닷물을 하나로 섞는 합수식을 진행하며 우호와 안보 협력을 다졌습니다.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에서는 원주민 전통 공연과 군악대 연주 등 공식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해군과 캐나다 태평양 함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잠수함의 입항이 감동적이고 고무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도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핵심 우방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합훈련이 양국 해군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와이부터 캐나다까지 일부 캐나다 승조원이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탑승해 성능과 거주환경, 상호 운용성 등을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행사 이후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 내부 공개 행사도 진행하며 장거리 잠항 능력과 무장체계 등 국산 잠수함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입항과 연합훈련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한화 오션과 독일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운영 경험과 유지 보수체계, 교육 훈련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주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 협조를 요청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에 당분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이기 위해 북한 측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관을 통한 공식 거래를 확대하는 대신 밀수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기계류와 전자제품, 산업자재 등 상당수 물품이 공식 통관 과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밀수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공식 거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와 감시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서 밀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통제까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밀수를 통해 운영 자금과 물자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은밀한 우회 거래와 변칙적 비공식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 이행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BTS의 수임이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골든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곡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맡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는 팬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품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영화와 음악을 함께 사랑해준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골든은 앞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와 골든 글로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수임도 송 오브 더 서머를 수상하며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와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MA에서 한국 음악이 잇따라 수상하면서 K-POP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이 이제 특정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런 K-콘텐츠 열풍 속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전체 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홍콩과 일본 관광객들의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단순 관광보다 실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의 카페 문화나 편의점, 대중교통, 동네 상권 같은 일상적 풍경 자체가 새로운

좋은 관광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으로 장기 체류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 역시 올해부터 원격 근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비자로는 장기 체류 절차가 복잡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관광을 넘어 체류형 소비와 생활문화 체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15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진남포와 신의주, 삭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0도, 신의주 19도, 삭주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24도, 신의주 23도, 삭주 21도, 양덕 1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신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신계 모두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장현과 개성 25도, 신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원산 16도, 고성 15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19도, 고성 18도, 원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북방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아직 잠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거나 서늘한 기운이 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금식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에 올려드리는 금식기도는 천재를 만들고 6살의 금식기도는 위인을 만들고 10대의 금식기도는 좋은 진로를 갖게 하고 20대의 금식기도는 음란죄를 막고 30대의 금식기도는 중독과 유혹을 막고 40대의 금식기도는 갱년기와 암을 막고 50대의 금식기도는 노후의 빈곤과 우울을 막고 60대 금식기도는 자녀에 닥칠 풍파와 가문의 위기를 막으며 70대 금식기도는 치매와 고독의 그림자를 막고 80대 이상의 금식기도는 죽음의 공포를 막고 천국 소망을 완성한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눠주신 기도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셨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새벽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영훈이 은총이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0: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안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지.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 정착, 대한민국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만남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역해 주민 분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들었던, 북한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여정 중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예.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네, 땅바닥에 떨어진 그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아이에게 총광수로 더족이라고, 이마에 더족이라고 썼다. 아, 이래서 저는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는 길에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알게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1: 네.
0: 예,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 주셨거든요. 예, 진짜 우직 갈 것 없는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1: 네. 예. 그럼 하나님을 북역 주민분들에게 나눌 때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네.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지금 그 북한 우리에서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제 자식.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 네. 분들이. 그래 살고 있지만 해도 희망은 있다는 거.
1: 아멘.
0: 예,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1: 네.
0: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1: 아, 예.
0: 그래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고 또
1: 맞아요.
0: 오직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수령을 따라서 나가고 거기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진짜 우리한테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굶주리고 또 거기에서 예? 서로 삶을 위한 투쟁에서 뭐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
1: 네.
0: 돈에 대한 양보도 없고 종문주가 장사를 하면서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저 뒷

0: 통수치고 그저 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양육강식으로 살아왔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을 향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 통일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1: 아멘.
0: 예, 우리 제가 만약 통일이 되는 그 날에는 진짜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불씨를 그 북한 땅에 가서 지펴주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해 전도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1: 아멘.
0: 네.
1: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저희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많은 게 변하잖아요. 나의 네. 마음이 변하고 나의 고백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변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많이 변했어요. 제가 성격도 그 우리 함흥이라 하면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1: 얄개?
0: 예,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흥 사람들은 이 무슨 이런 일에 부닥치면 이 감정을
1: 네.
0: 다 폭발하고 그 엄청 그 삶이야 투쟁에서는 막 뭐 없어요. 뭐 없어요.
1: 네.
0: 그저 막 제뚜고 싸움하고 그저 제 이걸 뭐 장사한다면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 네.
0: 예. 그저 저만을 모르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게 모두 그 뭐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산다면
1: 네.
0: 예, 우리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북한 땅의 분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게 된다면 예,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그 넓은, 그, 하나님이, 예,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모두 산다면, 예, 모두가 그, 조국 통일도 빨리 올 수 있고, 하나 된 땅에서, 예, 그, 우리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남과 북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함께하면서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감사의 고백들이 남과 북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친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 치듯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 가운데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우리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 원치 않아, 뭐 근사하면서도 복된 가정생활 바라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맛나는 인생 근사하고도 복된 가정생활 원합니다만은 현실은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아픔 고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새 일을 행해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살만 나는 소망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세상 살다가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맛나는 소망의 주인공 되기 힘들어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좀 살맛나는 소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노력하고 애쓴 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착취당합니다. 마치 이 빚을 많이 지면, 사업 들어오면, 내가 한 달 내내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봉급 들어올라

그 봉급을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대체가 내 것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는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라고,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뜻합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막, 인간답게 살기 너무 환경 여건이 열악한 그런 사막인데 오, 저 줄 같은 큰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관련된 거, 하나님이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나는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새로운 일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면 소망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소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청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불러줘야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불렀을 때 내가 또 반응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부름과 만남이 만나야 초대가, 초청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아무나 불러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소중한 사람일 때에 부르고 만나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분으로 보셨기에 부르셨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새일을 이제 좀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출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하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복된 내일의 주인공 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 거부하는 사람치고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기업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 잘해야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현상 유지하는 동안 이 환경 여건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빠르게 가니 변하지 못하면 결국 현상 유지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퇴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물론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한다잖아요. 피터 브러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기회다. 그러니 경영에서 성공하려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변화 역시도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된 새일의 주인공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복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미래를 안겨주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야죠. 아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보를 아는 거 맞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무조건 투자해요. 그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투자해요?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에서도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보고 변화를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난 체하고 오만할 나름대로의 건수 같은 걸 보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전국적인 대소사를 위해서 불과 70명만 뽑았던 사내들인 공유회의 멤버로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시간 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랍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이 강단도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내 대장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손가락질 받는 인생 보고 변화해라 거듭나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존경받고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뭐 오래 다니셨던 분이건 처음 나오셨던 분이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옆에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존경받고 있다지만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변화를 거부해버리고 존경받는 데만 익숙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지만은 안일에 빠져버리고 익숙해진 것에 그저 동아리를 틀고 나면 언제부턴가는 뒤처지게 되고 새롭게 그 다가온 변화의 물결로 인해 내가 잘 나가던 것들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를 거부해버리면 결국 종교생활에 익숙한 채 경건의 모양은 혼자 닿으면서도 결국 외식하는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요, 미래를 조망하면서 살았던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로 인해 유럽의 문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바울이 한 말이 저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익숙해지려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늘나라 보기 위해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맞아. 세상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지, 피곤하고 지쳐도. 근데 저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 혹시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오염은 안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해가지고 효도를 많이 해서 태어났어요?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해서 10개월 동안 불편하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는 어머니의 희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딱 그거 하나 있을 때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

있어도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대신 알아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화목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거듭난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사람 거듭나는 건 너무 쉽고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탄 마귀가 술수를 부려요. 왜? 이해가 가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가면 사탄 마귀 하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탄의 왕국은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비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화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변화하라고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세요. 변화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날 수 없는 엉터리 방법으로 변화라고 세뇌시켜요. 그럼 변화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은 변화하라는 거지만 거듭날 수 없는 거 가지고 변화하라고 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저 수법에 넘어갔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 때 값없이 저도 그 젖을 사라 돈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 미식 축구에 그 전설과 같고 위대한 감독이란 쪽 깁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에 친구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토끼를 꺼집어냈는데 아뿔싸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죽은 토끼를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토끼 마냥 단장도 해주고 향수까지 뿌리고 기록에 의하면 밤 12시에 그랬대요. 밤 12시에 이웃집 담을 넘어가지고 토끼장에 몰래 넣어뒀답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이웃집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누군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향수까지 뿌려서 도로 토끼장에 갖다 놓았어. 참 별일이지. 이상한 사람이야. 살아있는 토끼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죽은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경선행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영적인 근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너끈히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혼인데 죽은 영혼을 단장하려고 착한 일 좀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영혼 되는 겁니까? 속사람의 근본 변화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보 거약한 사람이 환경 여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혹은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변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정말로 내가 영원토록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화목대움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사죄의 은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속사람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유일무이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의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큰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 만나는 길을 피하고 다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고 요조 숙녀 같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죄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짓고 혹은 도둑질해 놓고 그리고 선행 좀 했어요. 그러면 선행 좀 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 짓고 도둑질한 죄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우선 법부터 지키고 가야 할 길부터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에 가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시고 잘못했던 것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왜 결말이 좋지 않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고개 저어버리니 사탄의 사냥감 되고 결국 종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 시행착오를 겪어도 정통성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면 회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리석은 오해받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요셉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은 물론이고 주변 공동체까지 살려내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도를 걸어갔던 다니엘은 훗날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중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정통성을 따라야 합니다. 옆길로 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에 마치 잘 나가고 쭉쭉 뻗어가다가 인사청문회 때에 장피 톡톡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선 다해도 항시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괜히 불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다 된 밥에 스스로 채 뿌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 저 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칼빈 말대로 교회는 그 어머니의 적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 베푸십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머리가 비상했던 아이도벨이나 인기가 대단했던 압살롬, 잘 나가다 보는 한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사야서 보면 엊그제 이제 성경 읽다가 보니까는 자손에게까지 복 주시더라고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는, 후손에게까지 복 주는 그런 길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초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0: 영원토록 보지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초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주관자께서 살만 나게 하는 새일 행하시고 싶어가지고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새일 행하고 싶으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일을 행하리라. 아무쪼록 살만 나는 인생 좀 근사하고 복된 가정생활하기 위해 변화할 때는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의 기도 제목들, 그 마음의 감동들 우리 주님께 갖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서울, 광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해산과 대전이 2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구와 부산, 여수가 19도, 평양과 강계, 춘천과 포항이 18도, 강릉이 17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6도, 서울과 대전이 25도, 춘천과 제주가 24도,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부산, 대구가 22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포항이 21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비가 내리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믿음의 선포로 함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첫째, 평안할 때에도 영적인 일에 힘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 덕분에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있기에 평안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지요. 잠깐의 육적인 쉼은 영적 도약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송구해야 합니다. 환난 때 부르짖던 하나님을 평안할 때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좋은 생각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시기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곁에 있었어요. 사무엘, 요나단, 갓 나단이 바로 그들이지요. 다윗은 특히 나단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림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곁에 두며 신뢰한 덕분에 사울과 요압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고해요. 그런데 나단도 사람이에요. 다윗의 좋은 의견에 그냥 동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받되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당연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행하나요?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둘째, 거절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그 믿음은 인정하시지만 나단이 잘못 답변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에게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때 부르시는 표현이에요. 훗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냥 다윗이라고만 호칭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외적 섬김보다 내적 섬김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정으로 보아 이미 만들어 놓은 장막도 웅장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전으로 잘 지어오고 있었기에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수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없는 솔로몬은 화려한 육의 성전을 짓느라 일평생 수고하지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정작 내적 성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해요. 이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 쭉 기록됩니다. 주님은 먼저 양을 따르던 자리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빈들의 양치기 소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고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대적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적 성전을 잘 지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비결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도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내적 성전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0: 맞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며 방황하다 고난 가운데서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절과 같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다 직장의 교대 근무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 관리직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후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사장과 근무 여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교만까지 더해져 6개월을 못 넘기고 이직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맞는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기도했지요. 계속되는 방황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서야 비로소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달 만에 저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셨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저의 인식도 바꿔주셔서 그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셨지요. 이제는 숨겨진 저의 죄를 하나씩 꺼내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저의 일상을 마주할 때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소한 것도 묻고 나누며 가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에 믿는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국내 선교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 부르시며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비결은 외적 성전을 거창하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빈들에서 양치던 시절부터 자신의 내적 성전을 잘 지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선한 계획을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그 거절 속에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담아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은 거절당했지만 그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을 받았듯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평안한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절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환난 중에는 부르짖다가도 평안해지면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입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의 평안 속에서도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듯이 저희도 잠깐의 육적 쉼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좋은 동기와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외적 성전의 골몰하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이름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꾸이잖아요. 꾸이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N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살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0: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찌근거리 루토 칼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늘 네온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는 여호와.

0: 극동방향 총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직장에서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인정과 영향력을 가졌는지 치열하게 저울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조차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비교의 잣대를 먼저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지체를 보면서 나는 왜 저만큼 쓰임받지 못할까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 하며 은근한 우월감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은사는 결코 개인의 자랑을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몸의 눈이 손을 향하여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밀쳐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 혼자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겸손한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축복 앞에서 축하의 말 뒤로 은근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 깨어진 하늘의 원리를 내 삶 속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사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은사는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입니다.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 몸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우월감은 다른 지체를 무시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 두 감정이 눈 녹듯 내려놓아집니다. 나는 몸의 일부입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서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해서 은사를 주셨고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내가 받는 것에 감사하고 남이 받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게 합니다.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내 살이 찢기는 것처럼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 몸을 분열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체가 살아나기를 구하는 기도이며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된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을 아뢰기 전에 교회를 위해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한 지체가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한 지체가 은혜로 영광을 얻을 때에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0: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오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24번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름다운 꽃의 계절 5월 한 달도 행복하셨는지요? 가고 오는 시간들 속에서 매달 21일 정도가 되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려 27일이네요. 월초에 계획했던 것 중 못다 한 일이 있으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지만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특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아침도 먼저 감사의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기꺼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자, 신령한 것, 바로 이제 복음을 뿌린 것을 말하죠. 영생을 뿌린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는 영생. 너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음을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육적인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다른 곳으로 에베소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죠.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사역하는 이 바울을 위해 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니 이게 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자, 다른 이들이라고 하면 뭐 베드로 그리고 이제 개바파죠. 그리고 아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일했던 이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존경을 받고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할 때는 기꺼이 교회가 이 베드로의 이 모든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처음 뿌릴 때부터 혹여라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처음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보면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들을 왜 이렇게 희생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 더욱더 이 복음사에게 힘을 내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후원을 받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교회를 세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권리를 충분히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절제하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여기 장애라는 말, 앵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이 행군을 하다가 그 행군하는 길을 가로막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덜컥덜컥 걸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이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아시죠. 제사장은 온 종일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일하는 이들인데 이들이 성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계를 신경 쓰지 않고 하다 보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중에 일부를 너희의 몫으로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거제물의 헌물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먹거리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0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 자손들의 분깃이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12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도로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또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 헌물과 이 재물을 가운데 이스라엘 몫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사례를 말하고 14절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이 가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꾸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파를 전념으로 할, 전심해서 할 때 나머지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가시면요.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 거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기쁘게 감사히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공급하시는 마땅히 받을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썼죠.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아, 놀랍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걸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좀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헛된 데 열심히 값없이 잘했는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 아이 저 사도 바울 저 다 뒷속이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절대 자랑할 게 없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부득불, 부득불이 뭡니까? 소명의 필연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면 반드시 해야 돼. 이거 내가 꼭 해야 될 일일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땅히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이 복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안 한다.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게 하냐? 그러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얘기를 하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정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값없이 기꺼이 한다면 이게 뭐가 된다? 상이 된다.

0: 그런데 기꺼이 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억지로라도 하기는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이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직을 받았다는 거죠. 청지기직.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집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살피는 거죠. 이 주인의 뜻대로 이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고 살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자유하고 사도로서 권위도 있고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어떻게든 복음이 막힘없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만 하다면 나의 권리가 얼마나 다 행사됐느냐, 내가 얼마나 여기로부터 이익을 얻고 충분히 내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느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주인의 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주인의 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청지기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마땅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권리를 기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게 뭐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포기하느냐? 주를 위해 내어놓느냐? 참 너는 착한 종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의 권리를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 서운하고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된 자신을 철저하게 복음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바울 선생의 모습에 이 아침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그의 사명은 철저했습니다. 그런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교회의 지원조차 혹 그로 인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하여 거절한 신심을 고린도 교우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고백하는 이 차원 높은 헌신을 오늘 아침 우리는 배우고 또 닮아야 한다고 묵상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무 대가 없이 복음 전하는 자로 기꺼이 사명을 다한 사도의 마음과 삶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행복하십시오. 샬롬.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도 이해가 되고 주일도 이해가 되는데, 이 강림,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하나님의 세상에 내려온 주일, 이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갖고 계신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인격과 가치관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비행기에 조종사하고 돈 많은 부자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 4명이 탔습니다. 이 경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 낙하산 낙하 훈련을 이제 조종사는 원래 잘하니까 돈 많은 부자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은 진짜 낙하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실수 없이 낙하산 낙하가 가능하도록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경비행기를 타고 한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진짜 경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이제 이 경비행기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요, 그냥 무조건

비행기가 추락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경비행기에 탄 사람은 4명인데 경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몇 개가 있었느냐?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최고 잘 아느냐? 조종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름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경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이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잽싸게 찾아서 메고 뛰어내리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낙하산을 찾아도 메고 뛰어내려라. 예? 기름 떨어지면 이제 비행기 추락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부자가 나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꼭 살아야 된다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안아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은 하나 남았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 두 명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학생에게 학생 이제 낙하산을 찾아가지고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하면서 그 학생에게 낙하산을 이렇게 빨리 메고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메주고 막 하니까 이때 학생이 말하기를 장로님 우리 두 명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부자는 낙하산인 줄 알고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음 상황에서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 장로님이 학생 빨리 이거 뛰어 메고 뛰어내려라. 에? 나는 언제 죽어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에? 빨리 이거 메고 뛰어내리라고. 말은 쉬운데 진짜 그런 상황 되면은요 그 양보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함의 이 결과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껴라? 세월. 돈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신약성경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자,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죠? 세월을 막 아껴서 숨도 안 쉬고 멈춰! 흠! 막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아껴? 자,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세월을 최대한 이용을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최대한 복되게 귀하게 지혜롭게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이 시간 낭비를 하도록 갈수록 악하게 조성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성인 오락실을 찾아가고 또 도박 게임장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PC방을 찾아가고 또 만화방, 비디오방을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성인 오락실, PC방, 만화방, 비디오방을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밤 12시면 자야 된다, 알았어요 하고서 잔다고 딱 하고서 입을 뒤집어 쓰고서 거기다 전원 연결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드라마 보고 쇼츠 영상 보고 자극적인 영상 보고 갖가지 게임을 하고 뭐 인터넷 도박도 하고 싶으면은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웬만하면 다 돼. 예? 이게 좀 속도가 딸려? 그러면 그냥 컴퓨터 켜고서 막 무한정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성인 오락실, PC방, 또 도박 게임장을 왜 찾아갔느냐? 그때는요, 그 인공위성 발달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을 선으로 다 연결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발달되면서 선이 필요 없어요. 맞죠? 전부 다 무선입니다, 무선. 예,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갈수록 시간 빼앗김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게임도요, 아주 신박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와. 왜?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해줘야 돈 버니까, 막, 최대한의 그냥, 이 세계적인 이 두뇌들이, 하여튼 게임 하나 제대로 막, 이렇게, 예? 사람들이 해주면 돈 버는 거거든요. 게임들도, 신박한 게임들, 영상들도, 재미있는 영상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예? 또 중독성이 강한 이제 쇼츠 영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음과 열정과 시간을 공부 실력을 준비하고 또 능력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학생이 또 뭔가 실력을 능력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그쪽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스마트폰, 인터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매일 게임하고 재미있는 영상만 보고 쇼츠 영상만 보고 막 여기에다가 시간을 빼앗기면은 공부 실력을 준비하지 못하고 능력 개발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뒤처지는 거요? 뒤처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뭐 TV도 없지. TV 해봤자 방송국이라고 네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TV도 채널이 막 몇백 개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돈만 있으면은요. 일단 카드 갖다가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이런 환경이 갈수록 어마무지. 예? 여러분 앞으로 5년만 되면은요.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막 너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 내고서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도 깜빡 잊고서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막 그냥 재미있는 거 계속 이런 것만 봐야 돼? 자야 돼? 그런데 자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줄어들어 시간을 도적질해 가는 빼앗아가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 유혹을 여러분 사람 노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갈수록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 학생이건 이제 이 그 성인들이건 똑같아요. 예? 이 스마트폰, 이 인터넷의 포로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막 영상, 쇼츠 영상 막 게임 이런 것들을 2시간, 3시간 하면은 고단백 비타민 먹은 것처럼 기운이 막 확 생겨. 에너지 고갈은 똑같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부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 환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밤새 막 하여튼 요령껏 막 그거 보고서 공부해야 되려고 딱 앉았는데 에너지를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다 쏟았으니 진짜 공부해야 될 때 이 막 집중이 된다 해롱해롱하다. 앞으로 갈수록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인터넷 포로가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자,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도적질 당하지 말고 세월을 뺏기지 말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5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자, 그러면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서 18절에 이 이제 그 언급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왜 이 모든 세월을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혼이 먼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뭐 쇼츠 영상이 재미있고 뭐 드라마가 재미있고 예, 재미있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해도 그런 것을 볼 그런 이 그 관심 자체가 없어져. 관심 자체가. 예? 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 살려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이제 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거예요. 예?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는요. 항상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누구 능력 받으면? 성령 능력. 이 성령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슨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금리빨 산다고 이렇게 봤죠. 금리빨 누가 가서 금리빨 팔을까요? 금리빨을 원래 금리빨을 치과에서 꼈는데 하나씩 여

여분으로 갖고 다니다가 돈 떨어져서 금리발 여분 있는 거 팔러 갈까요? 자기 있는 금리발을 빼서 팔어? 자기 금리발을 빼서 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금리발을 왜 꼈어? 여기 지금 그 금리발 낀 것이 어디다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금리발을 막 씌워놓은 거예요. 그

하고, 아니 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빨 산다고 그거 봤지요. 누가 금이빨 팔러 가느냐? 노름에다가 돈 잃지요. 그러면 이제 이 막 돈이 있어야 어쨌든 열받았으니까 이런 거 따와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막 이 노름에다 돈 잃으면은요, 누가 콩팥도 산다고 그러면 그것도 막 팔고 싶어. 근데 누가 금방 콩팥 사줘 안 사줘? 뭐 큰일 나. 장기 밀, 이거 밀매로 걸려요. 근데 금이빨 갖다 파는 것은 이거 걸려. 그냥 빼서 팔으면 돼. 밥 먹기 좀 힘들어. 도박 중독자들은요, 자기 이빨도 막 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열심히 해야 돼. 바르게 열심히.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주의 뜻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주의 뜻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 교회.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게 하셨느냐면은, 에베소 도시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큰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뭐 하느냐? 술을 막 이빨에 갖다 놓고서 진탕 마시는 겁니다. 예. 진탕 마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그 뭐요, 수줍음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술을 막 진탕 마시면은 이게 술에 완전히 이 막 이 술에 취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말도 없던 사람도 왜 쳐다봐 막 하면서 이제. 그런데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광란에 춤을 추고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술 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광란의 춤, 이 음행하고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술 마시고 취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런 수치와 낭패를 당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술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천막이듯 자다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서 자기 두 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삼손도 술 마시고 들릴라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원수들에게 생포되어 가지고 두 눈이 뽑힘 당한 다음에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알코올 술을 말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이 쾌락의 술, 죄악의 술, 예? 여러 가지 이 술이 있죠. 예. 이런 그 술에 취하지 않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알코올 술, 쾌락의 술, 음란의 술, 죄악의 술, 예? 막 게으름의 술, 인터넷, 그 스마트폰의 술, 이 술이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거든요. 에?
취하지 않는

0: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축복받는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요, 이 능력 있고 이 축복받는 믿음 생활의 이 마스터키 해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뭐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예.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느냐? 예배 드릴 때. 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은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서울 서소문 고가자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고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족 모두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구조와 수습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포르투갈 예. 해발 700m 돌산

0: 중턱에요. 가장 포르투갈다운 마을로 꼽히는 몬산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1: 오호.
0: 가보셨어요?
1: 가볼 리가. 포르투갈도 못 가봤는데 문산은 네. 가봤습니다. 문산
0: 네.
1: 경기도.
0: 문산.
1: 예, 문산원 한국에
0: 네.
1: 있습니다.
0: 하루에 버스가 한두 대 정도 다닐 정도 아주 외딴 곳인데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의 특별한 집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곳 주민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되게 집을 지을 때 커다란 돌을 마주하면 땅을 고르기 위해서 바위를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거나
1: 그쵸.
0: 아니면 아예 딴 데 가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몬산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대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바위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깨뜨리는 대신에 그 웅장한 바위를 그대로 품어 안은 채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집들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지붕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가 하면 거실 한복판을 집채만한 암석이 관통을 해요. 그리고 욕실 벽면 전체가 깎아지르듯이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 와. 그대로 살려서 집을 지은 거죠.
1: 오, 매력있네요.
0: 네.
1: 우리도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내 삶의 한복판에 버티고 선 거대한 문제의 바위 덩어리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내 힘으로는 깨뜨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완강한 고난과 시련의 바위들이 있는데요. 왜 내 앞길에 이렇게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이 있냐고 밤낮으로 원망하면서 그 바위를 부수기 위해 진을 빼기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어쩌면 그 바위는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특별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조바심 내기보다 이것 또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품어 안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무게감을 지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0: 네.
1: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포용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집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김윤덕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 수요일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참 목사님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예.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꿈쩍도 않는 그 바위 같은 것들이 아. 있을 때 진짜 그거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내 인생의 전부를 그냥 다 거기다 밀어놓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이 몬산토 사람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더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아. 더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집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1: 그러게요. 이 집이 처음 마을이 생기기 전에 이 동네를 봤을 때는 네. 야 이런 데다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
0: 그러니까 그랬을 이건, 거예요.
1: 그쵸? 이건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뭐 그리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난 이런 데 살아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라는 거지? 이런 생각 했을 텐데요.
0: 맞아요.
1: 그런데 지금 그곳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었네요.
0: 네. 근데 참 목사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수많은 어떤 새로운 시작들이 누군가 당면한 그 아픔, 어쩔 수 없는 그 아픔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온 어떤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여름에 더위가 없었으면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밤에 어둠이 예. 없었으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겠습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참 그 우리에게 묵직한 무언가를 전달하는 많은 인생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런 고난이 없었으면 저분에게 저런 깊이 있는 삶이 나왔을까 싶은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가고 싶습니다.
1: 슬픈 마음이
0: 예,
1: 있죠 또.
0: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인지 마음을 좀 돌려세우는 저와 목사님과
1: 우리 모두가 되기를,
0: 우리 모두가 되기를
1: 축복합니다.
0: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명품 배우들 오시는 날이죠 목사님.
1: 그렇죠. 수요일에는 네. 저희가 탈무드 인생극장에서 네. 명품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네. 인생의 참 귀중한 보배 같은 메시지들을
0: 네,
1: 듣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여러분들 그 인생 극장 끝나고 오 좋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받고 있어요.
1: 예.
0: 그렇죠? 예.
1: 뭘 받고 있죠, 저희가?
0: 여러분들 인생의 지혜. 오늘 드라마를 그렇군요.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짧은 한 메시지.
1: 아, 그렇군요.
0: 예, 받고. 지난주부터 받았.
1: 그걸 지난주부터 받았군요.
0: 아, 받았습니다.
1: 저는 없었나요?
0: 계셨습니다.
1: 계셨군요.
0: 예.
1: 아하.
0: 남의 얘기도 좀 듣고.
1: 제 멘트 하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0: 예, 우리 남의 얘기도 좀 듣고
1: 그럼요.
0: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1: 우리가 말하기는 네.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늘 이렇습니다.
0: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7414번님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예배 나오는 길에 비가 앞이 안 보이도록 예. 여름 온다고 흠뻑 내려주면서요.
1: 아,
0: 어제 고가도로 사고로 갑자기
1: 맞아요.
0: 당한 일에 하늘에서도 눈물을 빗물로 내려주는 5월의 마지막 주 중에 저도 아픈 마음이 참 9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래도
1: 네.
0: 늘 주님 만나면서 시작하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더 큰 지혜와 은혜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와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힘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오늘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어제 고가도로 사고에 대한 기도를 함께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큰 사고 있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3924번님
0: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만나주세요.
1: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예보 무시하고 오늘은 공장 현장 출근합니다. 길가에 핀 하얀 찔레꽃 보면서 오늘도 만나주세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
0: 네, 축복합니다.
1: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래요. 네,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9733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9818번님도요.
0: 아멘. 인생의 큰 바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요. 저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위해서 만나주세요.
1: 네.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와 함께 해주시고 아직 아버지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꼭 만나주세요. 8323번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조화예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셔야 조화가 더 풍성해집니다.
0: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1: 사명감을
0: 샵...
1: 가지고 보내주실
0: 그렇죠.
1: 분들
0: 네. 사명감 가지고 보내주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유튜브도 열려 있어요.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말씀 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나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듣고요. 우리 명품 배우들 만나 뵙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0: 자, 오늘도 오늘은 쏟아지는 비를 들고 오셨습니다.
1: 예.
0: 우리 명품 배우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최영 교수님입니다.
0: 아, 다른 사람 멘트 할 때도 마이크 하지 말기.
2: 아, 예.
0: 자, 오늘도 우리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는 탈무드 인생극장. 여러분, 아, 지금 나날이 좀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1: 아, 내용이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5살, 6살 우리 어린이부터, 손주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 모두가 사랑하는 코너입니다.
1: 역시, 예. 이, 뭐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컨텐츠들은요.
0: 그러네.
1: 이유가 있어요.
0: 수백 년.
1: 예, 괜히 예. 명작이 아니죠.
0: 그렇습니다.
1: 수백 년 아닙니다. 수천 년.
0: 수천 년.
1: 예, 천 단위 가야죠.
0: 아니, 저는 이제 10 넘어가면 비슷해요. 수천 년. 이어져온 검증된 인생 스토리.
1: 그렇죠.
0: 야, 요거를 여러분 매주 수요일 또 검

0: 검증된 우리 명품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1: 그렇습니다.
0: 덩달아 우리 정동욱 사장님도 요즘에 명품 배우의 반열에.
1: 아, 네. 이렇게 쓱 끼어 들어가는 겁니까?
0: 들어갔었어요.
1: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0: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1: 아.
0: 놀랍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1: 너무 높이시다가 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파지는데요.
0: 그러라고. 자, 오늘도 이 스토리가 진짜 기괴합니다.
1: 아, 기괴한 예, 스토리 갑니다, 오늘.
0: 그렇습니다. 우리 또 시작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는 확인해야 돼요.
2: 아니요, 그냥 저는 네. 그 제목을 네. 부메랑 감사가 아닐까.
0: 부메랑 감사. 예. 우리 지금 제 눈을 지금 피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네. 네.
1: 오늘 스포일러들이 조금 나갔네요.
0: 나갔네요. 예.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또 툭 하고 건드릴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드라마 탈무드 인생극장 제7화 염소가 나간 날.
3: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넓은 집, 더 넉넉한 재물, 더 화려한 환경.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채워 넣을 공간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눈이 아닐까. 오늘 사방이 꽉 막힌 단칸방에서 출구를 찾던 한 부부의 기묘한 소동을 통해 진짜 행복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4: 여보, 그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을 인형 좀 치워두라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밟히지 않는 곳이 없구려.
2: 낮 동안 몇 번을 쓸어 모았는데도 그래요. 처소가 워낙 좁으니까 물건 몇 개만 나와 있어도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저 구석 좀 보세요. 양털 이불에 밀가루 자루에 흙항아리들까지 가득 차서 뭐 이제는 옷까지 하나 꺼내려고 해도 온 방 안의 짐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아, 뭐 저라고 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더는 밀어넣을 틈조차 없어요.
4: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아오. 하지만 하루 종일 밭에서 볕단에 치고 들어왔는데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누울 자리가 없어 매번 누울 곳을 찾아 숨바꿈을 해야 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러오.
2: 나라고 숨이 안 막히겠어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서 살림살이에 치고 애들에 치여서 허리 한 번도 못 펴고 밤에는 당신 고단할까봐 애기가 조금만 칭얼대도 그냥 얼른 받아 안느라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남들은 넓은 처소도 없고 아이들에게 따로 방도 내어준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좁디좁은 단칸방 신세를 면할까. 그냥 내 처지가 너무 지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나요.
4: 미안하오.
2: 아유 참 거보세요 좀. 조금만 그냥 조심하시지. 아, 얘를 겨우 재웠는데 어떡해요. 아 정말.
4: 아니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대체 왜? 우리네 형편은 나아지질 않는 거냐고요.
3: 농부 다윗은 매일 밤이 무거웠다. 단칸방 하나에 어린 두 아이 그리고 현실의 무게에 지쳐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글픔을 삼켜야 하는 아내와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마음의 그늘이 깊어진 다윗은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다.

0: 아, 라삐님,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처소는 집이 아니라 형벌의 감옥입니다. 아내와 눈만 마주치면 방이 좁다, 서글프다 하며 서로 한숨만 쉬어대니, 아, 이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환경과 고통을 주신 걸까요?
1: 다윗, 자네 사정이 참 안타깝군. 아내와 갈등을 풀고 처소를 넓히고 싶단 말이지?
0: 예! 당장이라도 사방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님,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1: 좋은 방도라. 자네, 혹 마당에 키우는 가축이 좀 있는가?
0: 가축이요? 예, 뭐 저술자는 암연소 한 마리가 있긴 합니다만.
1: 잘 됐군. 오늘 집에 가거든 그 염소를 집 안으로 들여놓게. 그리고 자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며칠 지내보게나.
0: 아이, 라삐님, 사람 냅도 좁아터진 집에 짐승을 들이라뇨. 한 해가 알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어허, 지혜를 구하려 왔으면 일단 내 말을 따르게. 어서 가보게나.

0: 받아 놓은 거예요. 여보, 저놈이 지금 우리 아이들 이불에 오줌을 싸고 있잖아요. 아이, 아, 정말.
1: 야! 안 돼! 아유, 이놈의 염소야! 그건 이불이야! 아우, 씹어먹지 마! 야!
0: 그리고 이 악취. 아우, 아야. 이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처소가 이제 외양간이 되었군요. 당신이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1: 예? 아이, 내 빗가루. 아이, 진짜. 아리야. 냄새나고, 좁고, 들이받고. 하나님, 아유, 차라리 그냥 날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2: 그 밤 다윗의 단칸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염소는 이불을 씹고 살림을 엎었으며 아내는 밤새 눈물로 절규했다. 다윗과 레아 부부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새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1: 라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제는 지옥을 넘어 파멸이었습니다. 아내는 보따리를 싸서 떠나겠다고 달리고, 그 염소 오줌 냄새에 이제 진짜 숨이 막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 고생 많았네 다윗.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아내의 눈총이 꽤나 매서웠던 모양이야.
1: 아니 근데 왜 웃으십니까? 저는 진짜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 알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다시 마당으로 내보내게.
1: 예? 아유, 그 염소를 다시 그냥 마당으로 내보내라고요?
2: 그래, 어서 가보게.

0: 어머 여보,
1: 응.
0: 갑자기 왜 이렇게 사방이 조용하죠?
1: 그러네. 신기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려. 그 지독했던 짐승의 악취도 싹 사라지고 말이오.

0: 이제야 진짜 숨을 쉬겠어요. 지난밤에 그 좁고 숨막히던 처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1: 여보.
0: 왜요?
1: 아니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아니 당신이 다리를 뻗을 자리가 이렇게나 넉넉하지 않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울 것도 있고. 세상에. 아니 우리 방이 원래 이렇게 아늑하고 넓은 곳이었구려.
0: 정말 그러네요. 들이받는 뿔도 없고 악취도 없으니 어제 비하면 우리 집이 꼭 왕궁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넓고 평안한 우리 집이었는데 내가 너무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요.
1: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오. 넉넉한 처소에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평만 가득 차서 당신한테 오히려 퉁명스럽게 굴었소. 우리 방 절대 좁지 않네. 당신과 내 소중한 아이들을 품어주기엔 이미 충분하고 과분한 것이었어.
0: 맞아요 여보. 우리 식구 감사하며 살기에는 참으로 넓고 복된 처소입니다.
2: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은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처소의 벽은 단 한 치도 넓어지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온 세상이 넓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손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좁은 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둬둔 불평과 비교라는 이름의 염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짐승을 내보내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넓은 처소에 살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숨막히게 만들던 불평의 염소를 마음 밖으로 과감히 내쫓아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똑같은 단칸방,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늘 원망스럽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넓고 복된 낙원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드라마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오늘 내 마음에 머문 대사나 지혜 한 줄이 있다면 짧은 문자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출근길 여러분의 따뜻한 고백을 기다리겠습니다.
3: 어디로요 목사님?
2: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는 이 집이 좁은 줄 알았는데 막상 염소가 들어왔던 집을 경험하고 나니 네. 지금 이 집은 넓은 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 랍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늘 우리의 랍비는 대단해요.
0: 그렇죠. 네. 그냥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자네 한번 상상해보게. 염소가 들어왔다고 상상해보게. 근데 그랬으면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네. 말로 아무리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랍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지만 사실 일상 속에 우리들은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의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1: 네.
0: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 이 염소가 사는 집을 통과하고 난 주인공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고난 우리도 기쁘게 통과하면 좋겠어요.
1: 자, 탈무드 인생극장 제7화 염소가 나간 날. 아, 재밌었어요.
0: 염소가 나간
1: 네,
0: 날.
1: 염소. 염소하고 그 최음성이 여쭐게요. 염소 소리와 양의 소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0: 아, 오, 어려운데요?
1: 어렵더라고요.

0: 제가 찾는데.
1: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0: 모르겠어요. 네. 아. 자, 좋아요. 오늘 염소가 나간 날을 들으시고 또 우리 유춘 입사님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2: 네. 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의 입을 주신 게 감사와 불평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0: 네. 아.
2: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아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본을 받고 또 오래 묵혀두었던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적는 노트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거를 아침에 5가지, 저녁에 5가지 이렇게 10개를 채웠거든요. 근데 아침에 어느 때는 눈뜨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일인데
0: 네.
2: 이거를 또 안 쓰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늘어요. 하나님
0: 그렇죠.
2: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요? 막 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는데 저는 왜 이게 안 될까요? 막 네. 그렇게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염소를 제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0: 네.
2: 감사를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0: 더 높은 차원에.
2: 아,
1: 그래서 부메랑 감사.
2: 네. 그래서 집을 나가서 내 안에 내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아름다운 명품 배우님이 진수장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사님.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요.
3: 아니에요.
0: 앞에서 잘하면 뒤에서 굉장히 흔들려요, 지금.
3: 아니에요. 저는 시종일관.
0: 시종일관.
3: 네, 이 대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염소가 나간 날
0: 오늘 한 건 하셨어요 진짜 너무 똑같았어 네. 네.
3: 은혜 받은 날
0: 네,
3: 사실 저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뭐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뭐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뀐 게 없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0: 네.
3: 다 감사로
0: 그러니까요
3: 네. 그렇죠.
0: 네.
3: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0: 네.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저희 이제 방송 후배가 그 투룸 작은 데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30평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첫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작은 방에서 아내가 저를 불렀는데 거실에 있던 제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넓은지 세상에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참 웃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을 경험해보니 이게 너무 넓은
1: 그럼요.
0: 근데 뭐 한 40평 50평에 살다가 갑자기 30평으로 가면은 그게 너무 좁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것이어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저는 그거를 군대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0: 네.
1: 제 친구들보다 한 10년 늦게 갔거든요. 군대를. 근데 이제 세대가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저 학교 다닐 땐 매를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0: 네.
1: 단체로 기합받고 단체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군대 가서 또 많이 맞았어요. 제 친구들은
0: 네.
1: 군대에서. 근데 저는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 10년 늦게 가니까
0: 네.
1: 군대에서 때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0: 그 사이에.
1: 맞는 일이 없고
0: 네.
1: 심해봐야 이제 말로만 혼나는 거죠. 말로 막 네. 심한 말로 혼이 나는데 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뭐 때리지만 않으면 됐지 말로 혼나는 거야. 뭐 맨날 듣던 얘기인데.
0: 네.
1: 근데 이제
0: 맨날 누구한테
1: 같이 간 동기들 그러니까 네. 저보다 한 10살 어린 네. 동기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도 왜냐면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리 뭐 다 아시지만
0: 많이 맞고 사던 세대여서
1: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맞고 선생님께 많이 혼나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나는 이것보다 센 걸 경험하고 나니까
0: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 이건 나는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0: 적절한 예였는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제가 봤을 때는 네. 중대장님보다 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참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진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41번님께서요.
1: 드라마를 들으니까 2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시어머니 모시고 5명이 1.5룸에서 살았던 게 떠오르네요.
0: 네.
1: 거실에서는 사춘기 자녀 둘과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참으로 고난 속에서도 노력하면 1년이면 벗어날 줄 알았던 생각이 6년을 살고 나왔네요.
0: 아유, 그랬구나.
1: 괴로울 때마다 눈물 쏟을 때마다 예.

0: 예배당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왔던 그 시간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1: 그때는 진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참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다 감사했지요. 회상할 수 있다는 게 또
0: 그럼요.
2: 얼마나 감사. 애쓰셨어요.
1: 애쓰셨어요.

0: 명품 배우님들, 목사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네, 3186번님이요.
2: 한때 저의 불평을 생각하게 됩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부유함, 세상의 부유함에 한숨을 쉬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요. 그러다 문득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집이 있고 이동하기에 편한 자동차가 있고 착한 아이들, 신랑이 있고 믿음의 가정이고 이보다 더 큰 세상에 복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한 삶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네. 또 감사합니다.
1: 아유, 또 마음이 평안해지니 건강도 많이 회복되시고. 네, 3013번님.
3: 아래를 바라보면 살아도 위를 바라보면서는 살 수 없다고 하시던 어릴 적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오늘 드라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450번님. 네.
0: 아, 여행 다녀오면 어떤 5성급 호텔보다 자꾸 초라하지만 우리 집이 최고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예. 세 분이 들려주신 탈무드 이야기에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행복이 넘치는 주님 주신 곳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2: 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삶, 비교하는 삶은 세상을 나의 생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2: 저는 오늘 반성해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1: 아멘.
2: 아멘.
1: 와, 역시. 예.
3: 설교 한 편이네요.
1: 그리고 다들 지금 명품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명품 설교자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예.
3: 명품, 네. 명품 문자.
1: 명품 문자. 예. 오케이. 좋습니다.
0: 자. 피디님 거기 위에.
1: 네. 네. 뭐.
0: 3437.
1: 예, 3437번이.
3: 혹시 염소 소리 진짜 사람이 낸 거예요?
1: 아니.
3: 요게.
1: 중간에는 제가.
3: BGM도 있었고.
1: 있었는데. 근데 진짜 저도 차라리 이거 내가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우리 최웅집사님한테 부탁할 것. 더 염소 같았어요.
3: 예, 효과음도 있고, 네. 최웅집사님 직접 하신 것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1: 정말 근데 더 진짜 같았어요.
2: 야. 네. 저희 주특기는 닭입니다.
1: 한번 듣죠. 예. 다음에 동물농장 한번 가겠습니다. 네.
3: 탈무드에 동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목사님 되는 동물 있으세요?
3: 저는
1: 멍멍이?
3: 아 뭐 안 할래요. 최우 집사님이 방금 하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도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네요.
1: 목사님도 어디 뒤지는 분이 아니신데.
3: 나중에 저 뭐 동물 역할 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시선 맞추며 살아갈게요. 명품 배우님들 이른 아침부터 고마워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0: 라이플로드 싱어즈 생명수 강가에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말씀 약속 노트 말씀 주시죠.
1: 잠언 29장 25절입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0: 아멘.
1: 아멘. 네. 사단이 놓은 올무,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과정 속에 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1: 이 올무에 걸린다라고 해서 나온 올무라는 단어는요. 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쳐놓은 덫에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0: 고의적으로.
1: 그렇죠. 예. 사단은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올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아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0: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1: 아멘.
0: 잠언 29장 25절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저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1: 감사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유산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될 가장 기초인 가정이 어떻게 처음 탄생을 했는지 또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좋았더라, 토부. 이것은 좋았다, 선하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 좋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등장을 하죠. 토브, 좋다, 옳다, 선하다는 뜻인데 그 반대이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돕는 배필, 이 단어 에제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돕는다라는 이 의미 때문에 뭔가 주된 대상을 보조하는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 121편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에제르,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에제르란 이 단어가 구약에서 21번 등장을 하는데 그중 16번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사적인 동맹관계에 쓰여져요. 즉 돕는 배필이란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우월한 자가 약자를 구원하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오히려 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음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온전히 만드시도록,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셨다, 이 단어가 건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단히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창조의 최종적인 걸작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건축물과 같아요. 갈빗뼈로, 즉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심장에 가장 가까운 옆구리 갈빗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의 온기를 품고 서로가 동등한 존재여야 됨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최고의 정성으로 빚어진 하와를 본 아담이 놀라운 사랑 고백을 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최초의 노래이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 그 표현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의 의미는 혈연 공동체, 동일한 생명을 나누는 언약적 관계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담의 고백이 그렇게 완벽했구나, 그렇게 멋진 고백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가장 완전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의지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선한 계획이에요. 평안이에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24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원리는 독립입니다. 독립,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난다는 것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즉,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바꾸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철저한 부계 중심적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아버지 중심적인 그런 사회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오히려 여자가, 며느리가 시집 문화에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문화의 관행에 맞서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그 가족보다 결혼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섭리적인 얘기입니다. 즉,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가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누구의 편에 들어야 돼?

왜요?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누구 편을 두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는 배우자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또 복잡해요. 좀 서로 간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이상 부부가 최우선의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 심령을, 자, 이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죠.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육원에 처음에 보내는 날 초보 엄마 아빠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있을까,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럼에도 순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날 짧게 깎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괜찮아, 다 그러는 거야, 남자가 다 그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들여보내지만 정작 아들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면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는 순간 듬직한 사위에게 딸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기쁨이지만 그 짧은 순간 그 아빠, 신부 아빠의 떨리는 먹먹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별이 두려워서 보내지를 못한다면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지를 않아요. 잘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용기 있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분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기 분화가 잘 안 된다면, 즉 정서적으로 원 가족의 그 부모에게 지나치게 흡수된 기대하는,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기대 안에 살거나 배우자보다 부모의 눈치를 더 보거나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떠남은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이 세 차원의 건강한 분리를 포함합니다. 이 분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부부 사이의 건강한 연합이 시작이 되죠. 떠나야 돼요. 그리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피를 나눈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이 부부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다, 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접착제로 붙이다,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표현에도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붙어 있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바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다바크 해야 되듯 부부는 서로에게 다바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충만할 때만 유효한 결합이 아닙니다. 감정이 식어도,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아도, 어려운 계절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지적인 결합을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느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양문을 낭독했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아하고 감동적인 고백이었지만 결혼 서약은 신랑 신부가 현재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상호간의 구속력을 갖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즉 결혼식은 지금 느끼는 현재의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없고 신실하며 진실하겠노라고 하나님과 가족 사이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식에서의 서약은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깔려있지만 앞으로도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지속하겠습니다라는 선언, 약속, 서약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후에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 서로 마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지금 서로가 너무 좋고 서로가 건강하고 서로가 뭐 각자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관계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병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고백이 엄청나고 무서운 고백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평생을 내가 희생과 수고와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몸이 되었을 때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과 부유와 가난, 삶 전체를 함께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존재론적인 연합이죠. 나의 미래를, 나의 평생을 당신과 다바크하겠다. 완전히 밀착돼서 연합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평생 내가 지속하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이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라는 이 다짐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들뜬 결혼의 감정만으로 신혼의 그 사랑의 감정만으로 달달한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평생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결혼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배우자는 내 평생의 동반자, 순례의 그 여정의 동행인.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부부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입니까?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부들, 큰 사랑과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아름답게 지켜나고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일상에서도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 수용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벌거벗음, 완전한 자기 노출이죠. 부끄럽지 않음, 완전한 수용, 이해, 용납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민낯을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봤는데 치부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민망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이해와 용서의 상태, 용납과 수용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신비, 가정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떠나는 것, 연합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 안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완벽한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사이에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균열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3장에 들어서면 그들이 죄에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기하셨다.

나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더니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인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엇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재빠르게 간파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정말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먹고 말았어요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겨요. 떠남과 연합 그리고 서로 간의 수용을 행했던 용납하고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는데도 죄가 들어오자 사정없이 깨어져 버려요. 가장 완벽했던 부부였는데 가장 부끄럽고 무책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부부 간의 하나됨을 지속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떠남과 연합이 아니 수용이 있었어도 그들을 침투하는 죄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을 둘러싼 사단의 유혹과 죄된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죄된 유혹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유혹하고 틈을 벌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아브람과 사라도,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가정들도 크고 작은 모습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담대하게 행합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도 화해하기 싫었던 용서 못하고 용납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내 마음에 공급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잘 계산이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웬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긴장과 다툼과 오해들이 풀리면서 넉넉한 사람이 돼요. 다정한 사람이 되고요. 편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사랑을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겠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금방 소진됩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늘 계산하게 되고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 섭섭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파했던 모든 감정들을

0: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각자의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 배우자를 이기려 하거나 자기 주장을 극단적으로 내세우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흔히 뭘로 뭘 뱉다? 자, 일부 때 헷갈려가지고 물로 칼을 뱉는, 아니, 칼로 물 베기, 칼로 물 베기. 부부싸움은 물로 칼을 베는 게 아니라 칼로 물 베기입니다. 여러분, 서슬퍼런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맞부딪힐 때,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맞부딪힐 때 누가 승리해요?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패자입니까? 여러분,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고, 패자면 다 똑같이 지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부끄러운 패배가 있고요. 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든지 명문대 학벌을 따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서로의 허물을 잘 덮어주셨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어,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난관과 위기들을 잘 이겨내셨어, 내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도 그 부모님 나이 때쯤 돼보니까 아, 그게 참 쉽지만은 않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귀한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비밀, 그 신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도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배우자끼리 서로가 연합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 연합은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두 사람 각자도 중요하지만 각각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 안에는 어떤 사단도 침투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떠나고 연합하고 서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것, 죄로 인해서 공격당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정은 가장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계승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담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담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상담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딸아이한테 한 10여 년 전에 넘겨주고 차량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말순 권사님을 만납니다. 학원 경영을 딸에게 맡기고 이제는 차량 선생님으로 극동방송을 더 많이 듣고 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장으로서는 너무 경영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은 극동방송을 늘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운전대에 오르면 극동방송부터 먼저 딱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더 좋아요.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또 할 극동방송이 들려지니까 로우송도 따라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 신앙이 더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서요.
2: 신말순 권사님의 믿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였습니다.
1: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독실한 신앙인이시거든요. 믿음의 분이시고 은퇴권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65년을 넘게 섬기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그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가고요. 일주일도 나가고.

0: 했는데 부엉이가 있어서 부엉이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한 2년 정도요. 그때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중등부 시절에 보도교사를 또 했네요. 그래서 그때 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만나지 않았나 싶고.
1: 신말순 권사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석포교회 최만식 목사님을 향한 마음 들어보시죠.
0: 저희 이제 석포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되어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여신 우리 최문식 담임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부임하셔서,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그 성우와도 마찬가지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지신 목소리로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전하든지 제 생에 아마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만큼 지금도 이제 물론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으시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성실과 배려심이 많으시고 진중한 성분이셔요. 참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필요 적절하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로 오시고요. 자신 목사님의 만남에 복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렸어요.
1: 창원극동방송을 애청하던 심 권사님은 부산극동방송 개국 이후 시험방송 때부터 열렬한 애청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0: 이제 저희 부산극동방송이 채워지면서요. 그 전에는 이제 창원극동방송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간간히 들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산극동방송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방송부터 극동방송 사오고 할 때도 조그마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너무너무, 그리고 큐티로 여는 하루에 묵상이 어찌나 진짜 막 묵상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게 이 방송이 안 들리면 기가 거절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 들으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1: 방송을 들으며 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방송과 함께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자연스러운 동역이 이어집니다.
0: 극동방송이 또 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예수동네 놀러오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수십 명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자녀로서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요 진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하다가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1: 심 권사님, 신말순 전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극동방송은 쉼없이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은비 아빠, 우리가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흘러 우리의 보물단지 세 딸과 두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네요. 결혼 전 어머니께서 불교이시라 믿는 저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던 어머니께

0: 저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 데리고 오면 헤어지겠다 할 만큼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 지금까지 변함없어 감사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학습까지 받고 믿는 식으로 결혼하고 속포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까지 20여년간 참 착실하게 잘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마음이 참 평안하다며 졸면서도 경찰관이랑 졸면서도 예배 자리에는 나왔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유튜브 예배라도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있길 간곡히 부탁해요.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에 이어 신말순 권사님의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희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정말 주님 영광에 의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 속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 영광에 의해서 다 사용하고 싶고요. 새롭게 너무나도 반성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전도 대상자들이 좀 많은데요. 그분들을 다 전도할 수 있 능력을 주시게 기도하고 싶어요.
1: 복소리 오늘은 부산 석포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 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

0: 김이원 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 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 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 목자교회 부설 선한 목자 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한 작가에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참견과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자 그 작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참견, 가슴이 아프면 충고라고 말이죠. 기분이 나쁘면 참견이고 가슴이 아프면 충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순하지만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따끔하게 우리의 허물을 충고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향하게 만들죠. 결코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고할 뿐 결코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는 성경을 펼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주의하여 듣지 않으면 성경은 어딘가에 놓인 두꺼운 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깐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충고를 붙잡아 보자고요. 지혜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자, 사랑의 뜰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두 가지의 특별한 영적 영양제, 보약 여러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하루를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 준비된 씨앗 이미지 신청해 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신청과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두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뭐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초원, 들판 이미지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하늘과 들판이 굉장히 수채화적으로 채색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에 말씀 네 구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구절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또 붙잡고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꺼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이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뭐